0: 네, 찬양까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오늘 온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 네.
0: 네, 온통 스튜디오가 따뜻해진 채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온유라는 것이 정말 그냥 1차원적으로만 생각하면 잘해주고, 뭔가 온순하게 대해주고, 다 받아주는 것 같은 그런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온유를 살펴보면서,
1: 네.
0: 아, 강한 힘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는 것. 네,
1: 네.
0: 이런 깨달음을 또 얻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목사님, 저희 청취자분들에게 끝인사 전해주시면서 코너 맺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아마 우리가 성령의 열매 나누면서 그래도 조금 가깝다, 자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온유가 아닐까 싶은데,
0: 네.
1: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기본적으로 따뜻함을
0: 맞아요.
1: 장착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0: 그쵸.
1: 다만 이제 오늘 피디님이 질문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나의 권리나 힘을 좀 제어해야 될 때와 아니면 좀 분명하게 표현해야 될 때, 그 기준을 잘 구별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0: 아멘.
1: 오늘도 여러분의 말과 표정이나 행동 속에서 예수님의 온유함이 묻어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네, 온유함의 그런 열매를 또 맺어가는 우리 방송 가족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온유함을 실천하기 위해서 마지막 공약을 맺고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 어떤 공약일까요? 네.
0: 지난주에 목사님 그 아내분을 향해서 네,
1: 네.
0: 이제 뭔가 보듬어주겠다 약간 이런 공약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일단,
1: 그랬었나요?
0: 예,
1: 네.
0: 그렇습니다. 모르는 척 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번 주에
1: 네.
0: 온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또 살아가야겠지만, 잘못을 저에게, 그러니까 저에게 잘못하는 누군가에게,
1: 네.
0: 네, 단박에 화내지 않고,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10초 동안 생각해보는,
1: 10초
0: 네,
1: 동안, 네.
0: 그 행동을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너무 좋습니다.
0: 네, 우리
1: 네.
0: 목사님께서도 하나 걸고 가시죠.
1: 아, 저도 하나 해야 되나요? 네. 그러면 저도 뭐,
0: 네.
1: 똑같은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오.
1: 우리 교우분들과 뭐, 문자를 주고받거나 대화를 주고받을 때, 마음을 살짝 불편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자주는 아니지만 있을 수 있거든요.
0: 그쵸, 사람과 사람 간의
1: 네.
0: 일이니까.
1: 그럴 때 제가 반응을 조금 10초만 더디게 해볼게요.
0: 너무
1: 네.
0: 좋네요.
1: 그게 대화이든 뭐 메시지든
0: 네.
1: 10초만 한번더 생각하고 더디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0: 아멘. 너무 좋습니다. 자, 각자의 공약과 더불어서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도 아마 같은 마음 아니실까 싶은데,
1: 네.
0: 네, 각자 다짐하고 또 주신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지금까지 꽃보다 열매, 열린문교회 서요한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찬송가까지 함께 나누고 왔습니다. 오늘 괜찮은 아침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내가 좀 많이 손해보고 참고 누군가를 향해서 착하게만 해주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온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최대한 자제하고 쓸 땐 쓰고 아낄 땐 아끼는 힘을 이야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오늘 이 온유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배웠으니까 이 온유를 실천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제 인사드리고요. 오늘 끝곡 올려드리면서 저는 이 시간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괜찮은 아침 저는 김아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꼭 행복해 주세요.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동부교회 유신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모범답안의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넬,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을 보호해줄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야 다를까 군지휘관 중에 바나와 레갑이 있었고 그 두 사람이 몰래 이스보셋을 이스보셋에게 찾아가서 그만 암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곧장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헤브론에 있었던 다윗에게 찾아갔지요. 다윗이 그 두 사람을 환대했겠습니까? 왕을 죽였다는 이유로 바나와 레갑을 참수해 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온 이스라엘 지파들이 헤브론에 나와서 다윗에게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추대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한 고륙입니다. 또 이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이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신명기 17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자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위해 세우지 말 것이며. 아멘. 여러분, 신명기 17장 15절에서 말씀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한 자격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가 가능했습니다. 타국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강조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다윗에게 나왔던 것이죠. 우리는 한 고륙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을 이제 우리말로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우리말로. 우리는 한 고륙입니다. 이것을 경상도식으로 표현하면 뭘까요? 잘 아시는데 우리가 남이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죠? 전라도식으로 표현하면 뭘까요? 우리가 놈이다냐. 예. 서울은요? 서울식은 우리가 남이니? 예. 서울식은 끝만 올리면 돼요 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인 거. 제가 서울에서 20년 살아봐도 경상도 사람은 티를 못 벗어요. 제가 어느 날 뭐 물건을 산다고 뭐 이제 얘기하는데 저한테 묻더라고요. 경상도 출신이죠? 예, 묻더라고요. 그래서 액센트만으로도 어디 출신인지 다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고륙입니다 라고 강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은 평생에 세 번의 기름부음을 받았죠. 약 15세로 추정되는데 15세 때 집에서 사무엘이 찾아와 기름부음을 받았고 30세에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고 37세에 헤브론에서입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 사무엘하 5장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무엘하 5

5장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이 되고 또 한 가지는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이 되고 다윗을 이끄신 하나님이 됩니다. 다윗의 인생의 주어는 뭐예요? 다윗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인생의 몸다반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세상은 오래 살다 보면 세 가지가 없음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세상은 비밀이 없고 세상은 공짜가 없고 세상은 정답이 없다. 세상은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목회를 해도 인생은 잘 몰라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모범답안은 성경에 있고 특별히 사무엘하 5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을 이끄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결국 우리의 인생의 모범답안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시험을 칠 때 여러분 모범답안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모범답안이 있으면 만점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시험치기 전날에 한 번씩 여러분 상상을 해보셨지 않습니까? 내게 만약에 모범답안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을 한 번씩 해보셨을 텐데 정답이 없는 인생에서 모범답안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찾아 인생의 숙제를 써내려간다면 풀어나간다면 우리는 만점짜리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조명하면서 인생의 모험답안을 여러분들이 찾으시고 만점짜리 인생으로 나아가시는 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나타난 인생의 모험답안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사무엘하 5장 1절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한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아민. 사울의 아들이자 이스라엘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죽은 후에 온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헤브론에 와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였습니다. 우리가 한 고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즉 택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윗을 추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을 보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다윗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것 아닙니다.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고자 애썼던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의 왕위 옹립 과정을 보게 되면 결국은 누가 다윗을 택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적용할 수 있지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을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택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라고 말씀을 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별하여 택하셨다. 예정이라고 부르지요. 선택이라고 부르고요. 예정, 선택.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택하셨을까요? 다윗의 외모를 보고 택하셨을까요? 다윗의 능력을 보고 택하셨을까요? 다윗의 소유를 보고 택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하나님 됨으로 인해서 다윗을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유가 있습니까? 정답은요? 이유가 없다는 것에 있어요. 이유라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여호와는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있죠.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유는 없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십니다. 이유라고 찬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도토리와 같은 아주 작은 나무, 작은 열매입니다. 도토리 속에 숨겨진 상수리 나무라고 할 수가 있죠. 보잘것없어요. 미약해요. 그러나 그 도토리가 심겨져서 자라고 자라난다면 상수리 나무와 같은 거대한 거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 앞에서 심겨진 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들어야 될 말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가 그에 발맞춰 갖춰야 될 신앙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선이 뭘까요? 우리가 행해야 될 선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이끄신 섭리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할 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조급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도 내게 주리라 하셨는데 왜 아들 한 명도 주지 않습니까? 조급해 했어요. 그때 자기의 종 중에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그랬죠. 하나님이 너라고 하시면서 밤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너는 너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400년 후에 그 땅에서 나오게 될 것이고 많은 자손과 많은 재물을 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출애굽을 말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400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400년을.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한다면 하루아침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때론 한 달, 때론 1년, 때론 10년, 때론 100년이 걸릴 수 있어요. 내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참고 또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선을 행하시되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때가 되면 이룰 줄 아시고 참고 견뎌내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걸어나가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첫 번째 모범 답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범 답안이 무엇인가? 사무엘하 5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다윗의 세 번째 기름부음을 받은 날이 되었습니다. 드디어죠. 디데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윗이다 어떠했을까요? 햇살은 너무나 아름답게 밝게 비춰집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모였습니다. 그들의 깃발이 휘날립니다. 그 지파들의 대표들이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언약이겠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입니다. 저는 단지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대리 통치자일 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세약을 합니다. 그리고 지파들과도 모든 백성들과도 세약을 합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그리고 대리 통치자로서 당신들을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리겠다라고 언약을 맺습니다. 이 다윗의 기름 부음을 보게 되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다윗이 했던 일이 있었을까요?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요? 사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다윗이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뭘 했나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다듬으셔서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칙은 이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아브라함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까? 갈대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고 아브라함이 참으니까 백세의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함을 받게 된 거죠.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요셉에게 꿈을 주신 비전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11개의 볕단이 자신의 볕단에게 절을 하고 해와다가 11개의 별들이 요셉의 별에 절을 하는 것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시고 또 출애굽을 예비케 하시고 그러면서 세상을 구원하도록 요셉을 세우신 것이죠. 저는 이번 주에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엘리사를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우게 되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 가지 사명을 주시게 됩니다. 호렙산에서 세 가지 사명을 주세요. 예후와 하사엘을 각각의 나라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엘리사를 세워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택하셔서 세웠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지 않습니까?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할 때가 됨을 알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라. 나는 다른 데 가야 된다. 나는 베델로 가야 되고 여리고로 가야 되고 요단으로 가야 된다 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놓아줬어요? 안 놓아줬어요.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도 맹세하노니 절대 스승을 당신을 절대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내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해요. 세 번씩이나 이것이 반복이 됩니다. 그 세 번이 반복되면서 엘리야가 이 엘리사는 안 되겠다, 떼어놓을 수 없겠다라고 하니까 함께 가요. 함께 가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곧 하늘로 승천하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승천하기 전에 구할 것이 있으면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뭘 구했어요? 갑절의 영감을 구했죠. 갑절의 영감. 지금 성경에서는 성령이 행하시는 역사의 능력을 내게 갑절이나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엘리사에게 말을 해요. 열왕기하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 왜 어려운 일일까요? 갑절의 영감, 영감을 루아거든요. 성령이에요. 갑절의 성령의 능력은 엘리야가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구한다. 이건 내 능력에서 벗어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만약에 내가 없어지는, 즉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 승천한 것을 네가 보면 응답받을 거다라고 해요.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사인인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누가 봤어요? 제자들이 봤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게 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거죠. 갑절의 영감, 어떻게 해서 엘리사가 받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택하셨어요. 택함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능력을 받는 것은,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도 있지만 더불어서 뭐가 있어요? 택함 받은 자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민. 할렐루야. 침노하는 자가 빼앗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인데 힘으로 써서, 침노는 힘으로 빼앗아오는 거거든요. 힘으로 어떻게 누가 빼앗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차지하려고 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그러나 택함 받은 자가 모든 능력 있게 살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 은혜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차이가 뭘까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가? 바로 그거이죠.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줄 수 없어요. 왜요? 가치를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셔도, 풍성함을 주시고자 하셔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을 수 있어요. 만약에 가치를 모른다면, 가치를 모른다, 이것은 다른 말로 사모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가치를 모르는 거죠. 가치를 알면 어떻게 해요? 사모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침노한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의 모범답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모범답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모범답안이 무엇인가?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르러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르러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아멘.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숙제가 여전히 남겨져 있습니다. 어떤 숙제가 남겨져 있을까요? 가장 큰 숙제는 나뉘어진 이스라엘을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왕이 되었지만 이 나라가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나뉘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도,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의 가족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었고 이스보셋이 왕이었지 않습니까? 여전히 사울을, 이스보셋을 그리워하는 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울이 선택한 것은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때까지 가나안 땅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아니었어요. 점령하지 못한 땅이 있었어요. 수백 년 동안 여호수아 시대 때에 베냐민 지파에게 예루살렘 성이 할당되었지만 그러나 베냐민 지파가 부족해서 그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누가 살았느냐? 여부스 족속이 계속해서 점령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 이제 여부스 족속, 예루살렘 성은 정말 난공불락에 해발 600m에 있는, 도저히 무력으로는 점령할 수 없는 그런 고지대에 있었던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숙제로 남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자 할 때 여부스 사람들이 뭐라고 놀립니까?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 여기 있어도 너는 못 이긴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 있어도 너 정도는 이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을 조롱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바꾸어요. 오늘날의 예루살렘이 그렇게 해서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점령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었는데 수로를 통해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수로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수로를 타고 올라가서 점령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된 것

0: 것을 블레셋이 알자 블레셋이 다윗에게 조공을 요구합니다. 블레셋이 다윗을 볼 때 어떤 존재였을까요? 어떤 존재였습니까? 신하죠. 그렇죠. 신하예요. 다윗이 어떻게 될까요? 물리쳐야죠. 그 블레셋을 두고 다윗이 어떻게 되냐. 오늘 말씀 보면 19절 말씀.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당연히 블레셋과 싸워서 블레셋에서 물리쳐야 되지만 그 당연한 것도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당연한 것도 평안할 때도 아무 일이 아닌 것 같아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 것이죠.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셔서 블레셋을 쓰러뜨려 버리셨습니다. 다윗이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큰 전쟁 두 차례가 있었죠. 예루살렘, 블레셋, 이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을 이끄신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노력하는 사람일까요? 소위 천재라고 부르는 사람일까요? 노력하는 사람도 대단해요. 천재도 대단해요. 타고난 재능을 가진 사람도 대단해요. 근데 더 대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람이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모범답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 다윗을 보면 다윗의 인생 모범답안을 보게 돼요. 그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이 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인생의 모범답안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에게 있죠.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져 가니라. 우리는 여기서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인생의 모범답안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다윗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이 무엇일까?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일까? 뭘까요? 다윗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왕관이었을까요? 자신의 아내들이었을까요? 자녀들이었을까요? 자신의 소유였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은 다윗이 어릴 적 골리앗과 맞설 때 왜 맞서 싸웠습니까? 공명심으로 자기의 이름을 한번 드러내 보려고 사울 왕에게 자기의 존재성을 과시하려고 다윗이 싸웠습니까? 아니지요. 단 하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저 할례받지 않은 골리앗,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인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가장 소중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웠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심을 말미암아 점점 강성하여져가는 만점짜리 인생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동부교회 유신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2-292-155번 052-292-0155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아, 제가 처음에 듣고 5년 전에 그때 선교사를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 저희 아이가 아프는 순간 제가 이제 일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잠깐 중지를 했었거든요. 그랬다가 한 네 달 만에 도저히 마음이 불편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회복했습니다. 하나님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예, 제가 일을 하지 않아도 아이를 국가에서 대우를 해주셔서 병원비도 또 생각지도 않았는데 병원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네, 그렇게 물질로도 여기저기서 다 축복을 해주시고 해서 정말 하나님 함께 쓴 열을 느껴요. 저희 아이가 다시 올해 재발이 돼서 다시 수술을 했는데 지금 다시 항암을 시작했어요. 오늘 이제 9차까지 하자고 하셨는데 잘 견디고 또 힘주셔서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요. 극동방송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방송도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김정한 목사님, 극동방송의 모든 전 직원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든 헌신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1: 자녀가 아프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전파 선교사를 계속 이어오셨다는 어느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내 자식에게도 드릴 돈이 부족한데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다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 헌신의 마음에 응답하시듯 하나님께서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복음의 전파가 끊이지 않도록 그 영혼 구원의 사역을 이어나가는 생명의 동아줄 전파 선교사 여러분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복음 전파 사역의 동반자 전파 선교사 지금 그 영혼 구원의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2: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3: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니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리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안녕하세요, 양현민입니다. 지난 주말에 너무 날씨가 좋아서 근교 산에 다녀왔습니다. 582m 올라갔다 왔는데요. 올라가다가 중간에 힘들어지니까 같이 가던 7살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웬만한 친구들은 포기하겠지만 난 웬만한 친구가 아니야.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가슴을 쫙 펴고 산을 오르는 아이의 뒷모습에 절로 웃음이 번졌는데요. 좁고 가파른 등산길에서 마주친 어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도 참 큰 힘이 됐습니다. 어휴, 대단하네. 몇 살이야? 힘내라. 정상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아이를 향해 건네주신 그 다정한 응원들 덕분에 아이뿐 아니라 곁에서 지켜보던 제 발걸음까지 가벼워졌거든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도, 하루하루 버텨내는 인생의 길도 똑같지 않을까요? 험한 비탈길 앞에서 주저앉고 싶을 때 곁에서 건네주는 칭찬과 응원의 한마디가 우리를 다시 걷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 당신 곁에 누군가에게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는 시간, 힘찬 에너지 가득 채워 출발합니다.

유턴 우리 함께 가요.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 곳마다 주님의 사랑 피어나네. 힘들어하지 말아요. 외로워 울지 말아요. 내 모습 작지만 힘이 되어줄게요. 주님의 나라 꿈꿔요. 영원한 우리의 소망.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함께 가요. 마음 뭉클하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산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어른들의 응원 들으면서 문득 제 자신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분들은 아이 이름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데 그저 낑낑거리며 한 발 한 발 내딛는 어린아이의 애씀을 알아봐 주신 거잖아요. 그 순수한 격려 한마디에 아이도 저도 다시 가슴을 펴고 걸음을 뗐습니다. 아, 응원은 받는 사람뿐 아니라 곁을 지키는 사람의 마음까지 일으켜 세우는구나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때로는 참 각박해서 칭찬보다는 지적이, 응원보다는 평가가 먼저 다가올 때도 많죠. 너 왜 그것밖에 못하니? 더 빨리 가야지 하면서 서로를 재촉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파른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날카로운 훈수가 아니라 참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힘내자, 저기 정상이 보인다 하는 다정한 목소리 아닐까 싶어요. 오늘 하루 주님께서 내 곁에 붙여주신 가족과 동료, 이웃들에게 인색했던 마음이 있다면 조금 내려놓고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 먼저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격려가 한 영혼의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준하목 힘을 내 어노인팅 찬송가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에 이어드렸습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극동방송 힘찬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파리공사님, 난 웬만한 친구가 아니야. 완전 오늘의 명언이네요. 아, 만원 지하철에서 어깨 축 늘어져 있었는데 7살 친구 당찬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듭니다. 나도 웬만한 어른 아니라고 속으로 외치며 회사 문 열겠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당당하게 어깨 펴고 같이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7731님, 오늘 세 번째 항암 치료 받으러 병원 가는 길에 보내주셨다고요. 이 격려가 꼭 주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 같아 눈물이 핑 도네요. 만주할 힘 얻고 갑니다. 그 길 절대 혼자 걷는 길이 아니겠죠. 주님이 손 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잘 회복되시길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영혼을 깨우는 영양제 하나에 1분 말씀 비타민. 오늘을 승리로 이끌 말씀 비타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은 우리에게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고 당부합니다. 여기서 권면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인데요. 이것은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 부르다, 위로하다, 용기를 북돋우다 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멀찍이 서서 팔짱을 끼고 열심히 해봐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곁으로 바짝 다가가 손을 맞잡아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격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홀로 완주하지 않았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서로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고 넘어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며 함께 푯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지친 누군가를 위로하길 원하세요. 덕분에 힘이 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이렇게 오늘 건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의 그런 어려운 길들을 조금은 평탄하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사랑을 입술에 품고 사랑하고 격려하실 분들 계신가요? 50원의 문자 샵 1069번으로 아멘 하고 화답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만나워십과 함께 찬양했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오를 때 정상을 바라보면 아득하지만 내 곁에 친구와 보폭을 맞추고 서로 등을 토닥이다 보면 어느새 시원한 바람이 부는 산꼭대기에 닿아 있곤 합니다. 혹시 지금 턱끝까지 숨이 차오르는 힘겨운 오르막을 지나고 계신가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세상의 거센 파도 앞에서도 주님 손 꼭 붙잡고 씩씩하게 걸어가는 결코 웬만하지 않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오늘 하루 스쳐 지나가는 분에게도 기분 좋은 미소와 응원 아끼지 않는 넉넉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내일도 기쁜 소식, 힘찬 에너지 안고 찾아오겠습니다. 힘찬 라디오 양현민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은혜동산교회가 설립 10주년 기념예배 및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은혜동산교회에서 9월 6일 주일 오전 11시에는 10주년 기념예배, 12시 30분에는 참석하신 분들을 위한 식사교재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어서 오후 2시에는 10주년 전도축제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남로회, 남선교회, 부산연합회에서 주최하는 2016 연합부흥사경회가 열립니다.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 경험자의 가르침이란 주제로 열리며 봉덕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성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9월 6일 오후 3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한세로교회에서 열리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예은교회 사랑나눔바자회와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사랑나눔바자회 예은플리마켓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9월 13일 주일에는 라이프로드 싱어즈와 함께하는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9월 13일 주일 저녁 7시에 북구 가재길에 위치한 예은교회 본당에서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6-8885번, 지역번호 052-286-8885 예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시 동구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울산 미포교회에서 열리며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예배의 자리로 마련된 이번 집회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교회 청년부나 청소년부 등 단체로 참석하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지역번호 052-233-7424번, 지역번호 052-233-7424 울산 미포교회로 문의하시고 참석 인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더브릿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브릿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 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 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브릿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WCA에서 진로캠프

유르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977-3520번, 지역번호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7-1901번, 지역번호 052-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번영로 교회 권규훈 목사님의 복음 메시지입니다.
1: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저는 오늘 가족 구원에 관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극동방송에서 제가 소망의 기도를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한 가정에서 한 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 외에 여러 식구들이 믿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요청이 참 많은데요. 예, 제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복입니다. 그 외에 건강, 장수, 자녀들이 잘 되고 물질, 사업장 여러 가지 복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복은 나 혼자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안 되겠죠. 예, 영원한 저 황금 보석의 나라, 아버지 나라 천국에 온 가족이 함께 천국을 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북한에서 탈북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오면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가족을 한 분 한 분 다 이끌어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천국을 눈에 보듯 손에 잡듯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 떠날 때 천국 갑니다. 주님 구름 타고 강림하시면 한꺼번에 천당 올라갑니다. 그 좋은 천국 우리가 온 가족이 함께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옥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일에 우리가 전도하고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형님이 먼저 교회를 나갔습니다. 먼저 교회를 나가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를 많이 낳아서 9남매입니다. 제가 다섯 번째고 위에 넷 밑에 넷 9남매고 그 당시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고 한데 둘째 누나가 정신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법대로 굿도 하고 점도 치고 다 했는데 안 돼요. 가장 강력한 무당을 불러서 구슬 했더니 한 세 번 하더니 하는 말이 이건 내 힘으로 안 되고 당신네 가족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으면 이 정신 이상된 것이 낫는다. 우리는 무당이 얘기해서 한꺼번에 다 교회 나왔습니다. 한꺼번에 그 대가족이.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었고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5학년 때 부흥회를 했는데 시골 교회에서 그때 큰 은혜를 받아서 제가 감동받아가지고 목사 될 마음을 먹었고 33세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 믿고 나서 딸이 정신 이상된 딸이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술 담배는 여전히 끊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5학년 때 그 집회 기간 동안에 저희 아버지가 성령의 강력한 은혜와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때 술 담배가 하루아침에 다 끊어지고 기도하면 환자들 병이 낫기도 하고 성령을 받으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아들 다섯 목사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다 이루어져서 지금 우리 가족의 사위 손자까지 다 포함해서 예, 목사가 11명입니다.

명이 나왔습니다. 여전도사 한 사람, 기도원장 한 사람. 하나님께서 크게 응답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일들이 주님을 믿으면서 50 이제 한 6년 정도 됐는데 예수님을 믿은 지가 기도응답 받고 은혜 받은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이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온 집안 식구가 다 예수님 믿게 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낙심하지 말고 내 자신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온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다음 예수 믿는 성도로서 사랑과 향기를 나타내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일 때 그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온 집안 식구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세계적으로 뛰어난 명문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가정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온 집안 식구들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신방 초청을 해서 친구와 일가 친척들까지 다 전도해서 구원받고 성령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족 구원, 친구, 친척 아직까지 전도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겸손하게 섬길 때 불헌간 장래 모든 식구들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가장 행복하고 복받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이 당신에게 일어납니다. 삶에 막힌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 알기 원하시는 분이나 다시 교회로 나가길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예수님에 대해 알려드리고 원하시는 분께는 좋은 교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울산극동방송 전도프로젝트 번영로교회 권규훈 목사님의 메시지로 함께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숲속 콘서트가 있었는데요. 콘서트가 열린 울산대공원 입구 쪽에는 붉은 꽃을 띠는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바로 배롱나무 꽃인데요. 배롱나무 꽃은 백일홍이라고도 불립니다. 마치 한 송이의 꽃이

0: 100일 동안 피어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핀 꽃이 지고 나면 그 곁에서 또 다른 꽃이 피어나고 그 꽃이 지면 다시 새로운 꽃이 피어나면서 오랜 시간 꽃이 이어지죠.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면 한 번도 꽃이 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와 닮아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날에는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어떤 날에는 지쳐서 말 한마디도 내뱉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아멘. 한 송이가 지면 또 다른 꽃이 피어나서 오랜 시간 나무를 아름답게 물들이듯 오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피어나는 또 하나의 꽃이 돼서 우리 삶을 조금씩 물들여가길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장혜윤입니다. 오늘은 올리브교회 김억수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울산대공원 입구 쪽에 보이는 그 네. 꽃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1: 네, 네.
0: 그래서 알아보니까 배롱나무 꽃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혹시 목사님 배롱나무 꽃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1: 방금 우리 피디님 멘트 하신 거 좀 더 알았습니다.
0: 아, 정말요? 네. 네, 저도 이번에 이렇게 멘트를 네. 준비하면서 배롱나무 꽃이 백일홍이라는 사실을 또 알게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의미를 잘 담아서 우리의 이런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 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네.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많은 네. 분들이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실 텐데요. 이 시간 기도해 네. 주심으로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 해마다 이 극동방송에서 소속의 네. 콘서트를 여는데 이 콘서트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야, 울산이 가을을 속속 콘서트가 열어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0: 맞습니다.
1: 이것이 정말로 울산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당포로 또 확 필 것을 소망하면서 관람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예,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을 주님께서 오래전에 계획하시고 이렇게 설립하셔서 70년을 바라보며 또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0: 아멘.
1: 숲속 콘서트를 통해서 울산의 가을을 열어주시고 여러 가지 풍성한 계절과 또 단풍을 여러 가지 맛볼 수 있는 그런 계절을 맞이합니다.
0: 네.
1: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에 극동방송 소망기도를 예청하는 모든 청취자들에게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운 단풍의 계절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는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0: 아멘.
1: 우리의 작은 씨름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가을의 초입에서 올리브교회 김억수 목사님과 함께하는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기도 제목을 문자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로도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익명으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기도 제목 앞에 익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기도 제목은요. 한 번의 기도에 그치지 않고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 전달돼서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이어갑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시는 동안 찬양한 곡 함께합니다. 조창우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0: 아멘.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1069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나종훈, 오현정 집사 가정에 나호연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호연이는 대학병원에서의 8일간의 입원 검사와 치료를 마치고 무사히 퇴원을 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외래진료에서 그동안 진행한 검사들의 최종 결과를 듣고 앞으로의 치료 방향을 확인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검사 결과를 통해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고 가장 적절한 치료가 이어지며 호연이가 하루하루 온전히 회복돼서 예전의 건강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모든 과정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목사님.
1: 네.
0: 네, 고등학교 1학년 친구의 이런 가정을 위한 기도.

0: 또 제목인 것 같은데요.
1: 네.
0: 저희가 어떻게 이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또 8일간의 그 검사 과정과 치료가 또 얼마나 고됐을지 그 시간들이 참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 네. 위로의 말씀과 함께 또 잘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러 가지 삶 현실을 이렇게 회피할 수 없는 일들을 참 많이 만났는데 이 가정이 호연을 통해서 그런 안경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방송국이 있고 지체들이 있다는 사실을 위로 받으시고
0: 아멘.
1: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연이 고등학교 1학년 건강하게 운동장을 밟고 다녀들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원치 않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8일간의 치료와 검사를 받고 이제 수요일 그동안의 최종 검사들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 주님.
1: 하나님 아버지, 호연이를 진료하고 또 이렇게 치료할 의사 선생님들 눈을 밝혀주셔서 정확한 진단과 모든 치료의 과정, 호연에게 딱 적합한 모든 과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의사들의 시각과 의료 지식들을 극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주님.
1: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의 치료 방향 가운데 의사들을 함께 깨닫게 하시고 또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하셔서 호연이를 잘 치료하고 키워하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호연이 담당 의사들, 간호사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주시옵소서.
0: 주님.
1: 이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0: 주님.
1: 사랑하는 부모님 또 호연을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오니 두 사람이 저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호연을 해서 함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호연이 예전의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0: 주님.
1: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일하심을 온 가족이 체험하며 그 하나님을 더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남은 여생 될 수 있도록 호연이를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0: 주여.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 우리 1069번님의 사연을 보면서 제가 엘 엘리운의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게 전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이제 정말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요. 천지의 주재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다 지켜보시고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 나종훈 오현정 집사님의 가정 가운데 우리 호연이가 잘 치유받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7087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무기력증이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아침에 잘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더불어서 말기암 부모님 두 분을 케어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어제 혈기를 냈는데요. 제가 온유함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우리 7087번님. 아, 말기암이신 부모님 두 분을
1: 네.
0: 모두 케어하는 게 참 얼마나 힘드실지. 제가 알기로 이 7087님께서 이제 자녀분이 한 분이셔서
1: 아,
0: 홀로 네, 이렇게 해 가시는 과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1: 네.
0: 아, 혈기를 냈다고 하셨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1: 네.
0: 또 혈기를 내고 나서 또 돌아보니 또 후회되고
1: 네.
0: 그 마음이 너무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1: 네.
0: 목사님 우리 7087님께 위로의 말씀과 함께 또 온유함을 달라고
1: 네.
0: 기도 부탁하셨는데 함께 기도를 또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저도 좀 어머님이 편찮아서
0: 네.
1: 오랫동안 병상에 누웠던 그 시절에 일어섰습니다.
0: 네.
1: 그때 참 마음이 많이 힘들었는데 그분에게 동일한 그 감정이 전이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0: 주님.
1: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있기를 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1: 7087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두 분 모시 어머님 부모님을 모시고 키워하는 가운데 많이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0: 주님.
1: 하나님 아버지,

0: 로서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또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을 갈망하며 사모하는 가운데서니 예수님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여러 가지 힘든 가정 속에서도 마음의 편안과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의 평강과 온유함이 우리 성도들 성도 심령 속에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지만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성도님을 세우게 하시고 회복게 하시고 온 가정 속에 그 미라를 통하여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7087번님 무기력증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주님 주시는 그 강한 능력으로 잘 일어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함께 기도할 거고요. 아, 또 말기암 부모님을 케어하시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우리 7087님께서 보내주신 대로 온유함이 그가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우리 7087님 마음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5817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언니가 며칠 전부터 편두통이 있습니다. 다음 달에 결혼식도 있는데 컨디션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네.
1: 아, 목사님 편두통이 있다고 합니다.
0: 네.
1: 아마 결혼식 준비 과정 가운데 또 일정들이 많다 보니까 또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의 하나님 그 손길을 구하며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니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생분의 간절한 소망을 주는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또 다음 달 결혼식도 있다고 하는데 그 결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이 넘치는 결혼식이 될 수 있도록 온 가족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운 결혼식이 되기 위해서 온 가족의 건강이 필요하오니 특별히 언니의 편두통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염려와 편두통은 떠나갈지어다.
1: 아멘.
0: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임할지어다.
1: 주여.
0: 하나님 만져주옵소서. 맑은 머리와 깨끗한 심령을 허락하셔서 모든 결혼식 준비와 일정 남은 여생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위로와 역사와 기적이 아버지 사랑하는 가정 속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다시 한번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편두통 깨끗하게 떠나게 하시고
1: 아멘.
0: 주님 주시는 아버지의 맑음과 편안함이 우리 언니분의 심령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5817번님 사랑하는 언니를 위한 기도 제목 보내주셨는데요. 잘 또 회복돼서 결혼식도 준비 잘하시고 그 가운데 은혜로운 또 결혼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9215번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남편에게 일을 공급해 주셔서 생활의 염려 대신 감사가 넘치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915번님 사랑하는 프리랜서 남편을 위해서 늘 보내주시는
0: 네.
1: 기도 제목인데요. 이렇게 매일매일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참 귀하죠 목사님.
0: 네,
1: 네. 네, 또 그 이번 달에 그런 일을 위해서 또 9월 한 달간의 일의 공급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915번님 말씀하신 대로 생활의 염려 대신 감사가 넘칠 수
0: 네.
1: 있도록 이 가정을 위한 기도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0: 네. 하나님 아버지 남편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 사람에게 공급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남편의 그 사업에도 아버지 사업에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내가 노력하고 생각한 것 이상 더 풍요롭게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이사 시대의 가뭄 때의 백배의 결실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사랑하는 남편의 그 사업에도 공

0: 응급되어지고 백부의 결실이 있게 하셔서 염려 대신에 안정 가운데 선교하며 아버지 많은 사람 구제할 수 있는 남편의 사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주님.
0: 하나님 아버지 남편의 사업을 애굽의 고센 땅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모든 일들이 만사 형통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아버지 기여할 수 있는 십자가의 증병이 되게 하시고 그 남편의 사업이 선교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주여.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915번님 가정에 그 입술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은 여러분의 기도 제봉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올리브교회 김억수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고 계시고요.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문자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극동방송 어플로도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시 익명으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 제목 앞에 익명, 익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기도 제목은 한 번의 기도에 그치지 않고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 전달돼서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이어갑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시는 동안 찬양 한 곡 함께합니다. 예수 전도단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0: 아멘. 계속해서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9243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저의 첫째 여동생 남편인 큰 매제가 농사일로 풀을 베다가 말벌에 쏘였는데요. 기절을 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서 119에 실려갔고요.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네, 긴급 기도 제목을 네.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실 이 농사일이 어떤지 잘 모르지만, 목사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고 또 하시는데요. 아, 이럴 때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그렇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은데, 일단 병원에 갔으니까, 다행이고, 일단 병원에서 잘 치료받으시고, 또 기도하면은, 또 독소도 제거돼서 퇴원하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
0: 네, 아멘.
1: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제가 농사일로 말벌에 서여 기절할 정도로 큰 고통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나타나는 증상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벌의 독소를 완전히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또 병원에 가셔서 치료받고 있는 가운데서 오니 잘 회복되셨도록 주님께서 피부에 또 근육 그리고 모든 혈관까지 새롭게 하셔서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몸으로 태어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증상들이 다 제자리를 찾아 정상적이고 건강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매제분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육신의 기능들이 주님의 만지심과 또 의사들의 손길을 통해서 더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건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9243님, 긴급 기도 제목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우리 매제분 잘 치료받으시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테니까요. 또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또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3908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세요. 가는 길이 하루하루 너무 힘드네요. 라고 이 마음속에 어떠한 간절한 마음을 보내주셨는데요. 아, 솔직한 마음을 보내주신 것이 귀합니다, 목사님.
1: 네.
0: 이 시간 그런 하루하루 가는 길이 너무 힘들지만 주님께 구하며 나아온 이 3908님을 축복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성도님의 기도 제목 보니까 욥기 23장 10절이 떠오르네요. 오직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이가 증거같이 노리라. 그 고백이 우리 형제님의 성도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가는 길이 너무 힘든 그 심정과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0: 주여.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으며 포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길을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의 그 기도서에 응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욥이 욥기 42장 5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전에 주님을 귀로만 들었으나

0: 이제 눈으로 봅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영적으로 깊이 만나는 환경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 더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아버지 안에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살아계심을 만방에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믿음의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역사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감사합니다. 우리 3908님 그 가는 길 걸음걸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도록 여호와 로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길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장정희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민수가 요즘 교회를 오는데요, 아직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술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술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혜미도 결혼 후에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잘 구원받고 교회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민수님과 혜미님이 어떤 분인지 우린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네. 우리 장정희님의 소중한 가정도인 것 같아요. 네. 목사님 교회에 오지만 아직 믿음이 없다고 네. 하십니다. 그 가운데 주님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네.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 혜미님도 계십니다. 네. 이 가정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 받아서 네. 꼭 천국 함께 갈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0: 네. 민수 씨가 교회에 오는 게 믿음 있는 것 같고요.
1: 아멘.
0: 우리 정희 성도님이 혜미를서 기다릴까? 혜미도 곧 교회에 있을 것 같습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수 씨, 또 혜미 씨 신앙과 회복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랑하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1: 주여.
0: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족을 구원시키시고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장정희 성도님을 통해서 민수 혜미가 회복되어지고 또 이들이 또 믿음의 동력자로 아버지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역사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의 힘으로 노력으로 되지 않냐함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갈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민수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게 하시고 더 선한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보낼 수 있는 민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술도 다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1: 주님.
0: 혜미가 아버지 아직까지 결혼 후에 교회에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오니 하나님께서 혜미에게 믿음을 다하시고 회복시켜주셔서 혜미를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안은 귀한 가정 되게 역사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장정희님께서 보내주신 대로 우리 민수님이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또 혜미님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분명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교회에 잘 나가서 구원받고 함께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피어나는 또 하나의 꽃이 된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뜨겁게 또 함께 기도해 주신 목사님은 올리브교회 김억수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진행해 장혜윤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탁소 할때 우연찮게 틀었는데 극동방송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들은 지 지금이니까 한 18년? 딱 들어오면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하고 묻는 손님들이 주로 있어요. 가져온 물건에 대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러면 그 시간 내에 계속 이렇게 방송에 흘러나오니까 듣다가 보면 자기네들도 위로가 되는 분들도 많고 아 나도 가서 집에 가서 틀어야겠다는 분도 있었어요. 제가 가게에서 많이 경험하는 게 먼저 내 가족부터 나 자신부터 사랑하지 아니하면 생판 모르는 그야말로 남을 전도 안 하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주로 와서 하소연한 거 들어보면 남편이 너무 미워 죽겠어요. 자녀가 너무 미워 죽겠어요. 왜 낳는지 몰라요. 이런 소리를 하는 부모.

0: 부모님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랑장을 많이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참으며 견디며 바라보자, 아버지를. 얼마 동안은 너무 힘들었죠. 그러나 두 아이가 천국에 가 있다는 게 확신이 되니까 이제는 남은 여생 복음 전하면서 내가 천국 가야 아이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살자 그러면서 지금 가게에서 복음의 장소로 삼고 복음 전하며 살고 있어요.
1: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천국으로 보내고 천국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보내고도 또 하루를 살아내야 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겨우셨을까요? 그런데 성도님은 슬픔에만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를 찾는 손님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 꼭 다시 천국에서 만날 것이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세탁소에 극동방송을 틀어두고 계신다고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극동방송의 힘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도와 헌신이 모여 보이지 않는 한 사람에게 복음이 닿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극동방송의 전파를 함께 이어주세요. 지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가 누군가에게는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갈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영혼 구원 사역의 동역자, 전파 선교사. 지금 함께 해주세요.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은혜동산교회가 설립 10주년 기념예배 및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은혜동산교회에서 9월 6일 주일 오전 11시에는 10주년 기념예배, 12시 30분에는 참석하신 분들을 위한 식사교재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어서 오후 2시에는 10주년 전도축제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남노회, 남선교회, 부산연합회에서 주최하는 2016 연합부흥사경회가 열립니다.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 경험자의 가르침이란 주제로 열리며 봉덕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성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9월 6일 오후 3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한세로교회에서 열리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예은교회 사랑나눔 바자회와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사랑나눔 바자회 예은 플리마켓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9월 13일 주일에는 라이프로드 싱어즈와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9월 13일 주일 저녁 7시에 북구 가재길에 위치한 예은교회 본당에서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6-8885번, 지역번호 052-286-8885, 예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시 동구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울산 미포교회에서 열리며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예배의 자리로 마련된 이번 집회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교회 청년부나 청소년부 등 단체로 참석하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지역번호 052-233-7424번, 지역번호 052-233-7424, 울산 미포교회로 문의하시고 참석인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더블릿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블릿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 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블릿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WCA에서 진로 캠프 유르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977-3520번, 지역번호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7-1901번, 지역번호 052-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 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9월 8일 화요일 극동방송 교육의 뉴스입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주요 장로 교단들의 정기총회가 이번 달 일제히 열리는 가운데 목회자와 장로의 정년 연장안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한국 헤비타트가 지난 1일부터 닷새 동안 강원도 춘천에서 초단기 건축 프로젝트인 2026 한국 번개 건축을 진행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지도자센터가 사역 20주년을 맞아 어제 경기도 여주 마인 비전 빌리지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사역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현대자동차의 전액 후원으로 제작된 중증 장애 아동용 특수 유모차 500대를 전국 환아 가정에 전달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0: 역사문화관이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프랑스 연합개신교회로부터 1678년 제네바 불어 성경을 기증받았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어집니다. 주요 장로 교단들의 정기총회가 이번 달 일제히 열리는 가운데 목회자와 장로의 정년 연장안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교단별 핵심 안건과 현안을 오다인 리포터가 정리했습니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오는 14일부터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70세 정년 폐지와 75세 연장 등 다양한 항존직 정년 연장 헌의안을 다룹니다. 예장 합동총회는 여성사역자위원회 폐지 안건과 스마트 기기 문서 보기를 대체할 종이문서 제도입을 논의합니다. 오는 15일부터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총회를 여는 예장 고신총회도 목사 정년을 73세로 연장하는 헌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를 이어갑니다. 한편 경주에서 총회를 개최하는 예장 합신총회는 AI 관련 연구위원회 구성과 함께 여성사역자 지원 및 교회 합병 매뉴얼 제정을 보고합니다. 예장 합신총회 정책연구위원회는 원로 목사와 은퇴 목사의 명칭을 명예 목사로 통합하는 방안도 함께 제출할 예정입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헤비타트가 지난 1일부터 닷새 동안 강원도 춘천에서 초단계 건축 프로젝트인 2026 한국 번개 건축을 진행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자원봉사자 125명이 참여해 2층 단독주택 6개동에 목골조 및 수장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완공된 주택은 오는 11월 춘천 지역 무주택 신혼부부 6가족이 지원되며 입주 가정이 장기 무이자로 상환하는 건축 원가는 다음 무주택 가정을 위한 회전기금으로 활용됩니다. 마희자 한국 헤비타트 이사장은 집을 통해 자립을 돕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며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현대자동차의 전액 후원으로 제작된 중증장애아동용 특수유모차 500대를 전국 환아가정에 전달했습니다. 목회자 자녀인 예수아 씨의 사연으로 시작된 프로젝트 산책은 의료기기 적재가 가능한 특수유모차를 개발해 미랄복지재단과 세브란스병원이 선정한 500가정의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현대차 국내사업본부는 오는 14일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수혜가정과 함께 걷는 산책 행사를 열 예정이며 유모차 제작사 Y업은 지원을 받지 못한 가정을 위해 해외 공장 기부를 포함해 300대를 추가 생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아 씨는 병원만 오가는 삶이 아닌 바람과 햇살을 맞는 평범한 일상이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많은 이들의 동참으로 이루어졌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이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프랑스 연합개신교회로부터 1678년 제네바 불어 성경을 기증받았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기증된 성경은 프랑스 종교개혁 당시 박해를 피하기 위해 표지를 없애고 뒤몽 가문이 대대로 물려 보관해온 희귀 유물입니다. 엠마뉴엘 세이볼트 전 총회장은 이 성경이 양국의 역사와 선교적 교류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고 손다릭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 이사는 프랑스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지켜온 신앙과 인내 역사를 이어받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울산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7도, 바람은 초속 3에서 6m로 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입니다. 현재 울산 지역의 기온은 27도, 습도는 50%입니다. 오후부터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해질 수 있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김정호입니다. FEBC
2: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는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전반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가연물을 두지 마시고 수시로 청소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심심해. 아, 무슨 신나는 일 없을까?
1: 너 아직도 모르니? 힘찬 찬양이 퍼포스처럼 마구 쏟아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0: 아, 그래? 그게 무슨 방송인데?
1: 바로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2: 힘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는 시간, 신나는 찬양으로 생기가 샘솟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김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넘치는 찬양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템포가 느리거나 잔잔한 찬양은 선곡하지 않아요. 오직 신나고 힘찬 찬양들로만 채워지는 활력 넘치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는 찬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이 한가득 충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같이 힘차게 즐겁게 가보자고요. Let's go!

따뜻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 힘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주타민 김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척과 초등학교 5학년 복태성입니다. 저희 기억이 나진 않지만 부모님이 한번 가보라고 해서 가봤고 2023년 2월쯤부터 다녔고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0: 어린이 합창단 활동하면서 좋은 점이 있다면요?
1: 많은 사람 앞에서 공연했을 때 조금 떨리지만 공연을 마치고 나서 뿌듯하기도 하고 기분이 조금 좋아져요.
0: 반대로 힘든 점도 있을 텐데요?
1: 노래를 외울 때 노래 가사가 헷갈리거나 알토 파트니까 좀 힘들기도 하고 안무를 외울 때도 처음 하는 안무는 확실히 외우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0: 그래요. 고생이 많네요. 그럼 어떻게 극복하면서 활동하고 있나요?
1: 노래를 외우는 거는 사실 계속해서 외우면 그래도 할만하고 알토도 계속 연습하면 되고 그리고 또 안무를 했는데 그게 다시 밝힐 때도 좀 힘들지만 그것도 계속해서 연습하면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끝날 때 간식도 주고 뭐 이러기도 해가지고 주스나 빵 이런 거나 아니면 뭐 떡이나 가끔씩 핫도그 같은 것도 있고 뭐 치킨 떡이 같은 건가? 조금만? 요즘 그런 거를 있었는데 그거 맛있었어요.
0: 그래요. 혹시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도 있었나요?
1: 그때 2024년에 그 극동방송에서 나라사랑 축제를 미국 케네디 센터에 가서 공연했었거든요. 아마도 약간 미국이라는 다른 나라에 갔으니까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비행기도 타봤으니까 더 많이 기억이 나고 박물관 같은 데도 들려와서 미국 가서 재밌는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태성이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1: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도하는 방법 그래도 공연하면서 뭔가 전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노래와 춤으로 하나님을 알릴 때 약간 마음이 자랑스럽고 그럴 때 또 우리가 예수님을 안전하면 지옥에 갈 사람이 조금 생기지 않나?
0: 우와, 복음 전파 사명이 엄청난데요? 그렇다면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땡땡이다.
1: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체육 경기다. 왜냐하면 나는 연습처럼 춤과 노래를 배우고 경기처럼 공연에선 성과가 나온다. 그리고 잘하면 예수를 전함이라는 금메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0: 우리 태성이가 어린이 합창단 활동 잘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 인사 드려볼까요?
1: 저희 어린이 합창단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합창단 다닐 수 있도록 태워다 주시고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이 기도하시니까 저희도 최대한 잘 연습하겠습니다. 부모님들 감사합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신입 단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신입 단원들을 향해서도 환영의 인사 부탁해요.
1: 새로 들어온 친구의 안녕. 어린이 합창단에 온 걸 환영해. 어린이 합창단에서 노래를 한다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같이 열심히 힘내자.
0: 어린이 합창단 단원들이 이렇게나 하나님께 진심입니다. 하나님 안에 올바른 아이로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에서 지금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 가장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화이팅!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대복제일교회 황삼익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대복제일교회 황삼익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당신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세가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 다음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나 천국이나 지옥이나 이런 내세의 장소에 가서 영원히 산다고 믿기 때문에 조상들한테 제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있고 영원히 사는 존재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이왕이면 나중에 천국에서 잘 살고 싶은데 문제가 뭐냐니까 죄가 있다는 거거든요.

0: 죄,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인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에 아니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예수만 믿어야 되고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었다고 그렇게 속 좁게 굴고 고집스럽게 굴고 그런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속이 좁고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만 옳다고 하느냐 한 것은 예수가 유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분입니다. 도덕적인 그런 가르침은 어느 종교나 있습니다. 세계 700가지의 종교가 있는데 어느 종교나 사악하게 살라고 의롭게 살라고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은 다 가리키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고 완전히 해결한 그런 분은 예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은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길이 있어야 목적지에 갑니다. 진리라고 그랬어요. 진리는 낫다 못하다의 차원이 아니고 옳다 틀리다의 차원이에요. 예수가 옳으면 다른 사람은 틀린 거거든요. 또 생명이라고 했어요. 생명은 하나기 때문에 두세씩 없기 때문에 가장 귀한 거예요. 예수가 가장 귀하고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이 양보를 못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모르지만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양보가 안 되는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고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나도 예수 믿을 텐데 너무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강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일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은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밖에 없거든요. 지금이 지금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믿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의학에 보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병에 따라 경중에 따라서 어떤 것은 5분이 골든타임이고 어떤 것은 뭐 3시간 어떤 것은 뭐 30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구원에 대한 골든타임은 지금이에요. 오늘이에요. 미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게 돼서 참 다행스러운 것이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 5분 뒤에 죽는다면 5분 동안 무슨 말을 할까? 또 말씀 든 여러분이 5분밖에 못 산다 그러면 5분 동안에 무슨 말을 들어야 할까?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정해서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 오늘 지금 해야 될 가장 급선무적인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더 궁금하고 더 알고 싶다면 가까운 교회 가서 기도를 받으시면 되겠고요. 이 시간 말씀 듣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그 구주가 예수 외에 없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나도 그것을 믿고 싶습니다. 죄를 해결하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자신 있게 남은 생애를 살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당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간 짧게 기도합시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 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 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9월 8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북한의 길거리 매대에 QR코드가 붙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꺼내서 QR코드를 찍고 물건값을 결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데요. 특히 평양을 중심으로 또 평성과 신의주, 남포 같은 주요 도시와 젊은 층 사이에서 전자결제가 확산하고 있죠. 물건을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택시와 버스, 평양 지하철 요금도 이 전자결제를 통해서 낼 수가 있고요. 전화비와 전기요금, 식당 예약과 송금에도 전자지갑을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 북한 전역에서 흔하게 쓰이는 풍경은 아니지만 이전부터 주민들은 북한 돈에 대한 불신 때문에 달러나 위안화 같은 외화를 보관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전자지갑을 사용하면 이 현금과 외화를 일단 전자화폐로 바꿔야하기 때문에 결제 시스템을 통해 모든 이 결제 내역이 더 큰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생겼죠.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기술의 발전이 북한 주민을 더 촘촘히 통제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그리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되고 무엇보다 복음의 통로가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크게 사용되길 소망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해피데이 시작할 텐데요. 북한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로 출발합니다. 복음 통일을 향한 소망의 한 줄도 좋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어제부터 이야기하는 북한의 휴대폰, 북한의 기술을 통해서 복음이 속속들이 더 깊이 있게 더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저도 소망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의 그날이 얼른 올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한 줄도 좋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그리고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 듣고 계신지 지역까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원에서 듣고 계신 6089님,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 가운데 듣고 있는 우리 1419님, 양평에서도, 인천, 이천에서도, 서울에서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지역까지 기다릴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함께해 주세요.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어플리케이션으로 남겨주신 분 있으시고요. 포항에서도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한 줄 함께 해주셨어요. 채사쿠언 또 오셨어요. 속히 자유와 평화, 복음 통일이 되어서 북한과 중국,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도 불리었던 그 대부흥 운동이 있었던 평양 땅에 다시금 복음의 바람이 불어서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얼른 오기를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의 한 줄을 여러분 출석 인사로 보내주세요.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이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3986님, 조금 전에 이 새싹회원 청취자분 첫 번째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님의 은혜로 어서 통일되기를 날마다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8256님, 날마다 소망하셨다면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날마다 우리 출석 인사를 남겨주셨었겠죠? 선물을 드렸던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날마다의 은혜를 구하면서 8256님께도 출석 인사 선물을 함께 드려보고요. 이 땅에 온 탈북민들을 먼저 온 통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하나님의 선물처럼 올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충남 예산입니다. 아, 우리는 그때를 감히 알지는 못하지만 정말 완전한 때고 완전한 방법인 줄을 그저 믿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전에 있던 미스바 기도회에서 뜨겁게 눈물 흘리며 기도드리고 왔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감사합니다. 그곳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함께 해주셨을 텐데 OFP데이에서도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도 북한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멈추지 않아주실 거죠. 출석 인사로 먼저 한 줄 한 줄 나눠주시기를 또 소망하는데요. 우물정 1069번으로 출석 인사 그리고 신청 찬송 있으시면 나눠주세요. 축하 사연까지 기다릴게요. 그리고 화요일에 오 해피데이에서는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한 뼘 한 뼘 좁혀보는 한 뼘 차이 시간 준비하고 있고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 중에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 분들의 이야기, 그곳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는 시간까지 이어집니다. 그래도 무엇보다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한 줄로 계속해서 채워갑니다.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차이를 퀴즈로 풀어봅니다.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차이. 부천에서 오신 8865님, 전남에서 듣고 있습니다 하신 2483님, 처음 방문합니다 하셨던 우리 새싹회원이신 0660님도 한 뼘 차이 샵 1069번으로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 이웃 형제 자매분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검색해보니까 대한민국의 휴대폰 사용률이 거의 99%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에서도 휴대전화를, 휴대폰을 사용합니다. 우리처럼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곳에서 직접 구입을 하고요. 이동통신망에 가입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최근에는 그 종류도 상당히 다양해졌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의 한뼘 차이 문제는 북한의 이동전화 휴대폰 가입 회선수를, 그러니까 가입수를 북한의 전체 인구와 비교한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북한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인구가 어느 정도일까요? 1번 약 10%, 2번 약 25%, 3번 약 50%.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어제 했던 뭐 700만 원에 육박하는 중국의 휴대폰은 몰래 쓰는 휴대폰이기 때문에 이건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북한에서도 북한 내부에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프닝에서 나누었던 이야기

처럼 QR코드를 직접 찍어서 휴대폰으로 결제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북한에서는 10명 중에 몇 명이 휴대폰을 사용할까요? 1번 10명 중에 1명이다 10% 2번 4명 중에 1명이 사용한다 25% 3번 2명 중에 1명이 사용한다

그러니까 국한돼 있는 이 휴대폰인데 언젠가는 이 휴대폰에 극동방송의 어플이 깔리고 성경 어플이 깔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수단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실 줄을 믿으면서 믿음과 소망과 함께 오늘의 문제 참여해 주세요. 10%일까요? 25%일까요? 50%일까요?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1번도 많이 나오고요. 2번도 나오네요. 10명 중 1명이겠죠 당연히 하신 분도 있으시고 4명 중 한 분인 25%일 것 같아요 하신 분도 있으시고 일단 3번은 없네요. QR코드를 직접 이렇게 찍고 결제를 하고 좀 도시를 중심으로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 QR코드 전자결제가 생겼다는 건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휴대폰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 거예요. 너무 비싸고 구입하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하루속히 그곳에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면서 참여해 주셨어요. 이런 기도의 한 줄 한 줄로 여러분 함께해 주세요. 가격 때문에 못 사니 저도 언젠가는 더 섬기고 도울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기도합니다 하셨던 5632님도 계셨고요. 샵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립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물정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 올려드리고요. 화요일마다 만나보는 시간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이어집니다.

0: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이제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하나님 아버지의 크게 아주 크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3: 라디오를 살때 정보기술 교류사나 보이부 이런 데 센터에서 그걸 이렇게 돌리는 그걸 이렇게 뜯어놔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돌려도 빅빅 빈 바퀴만 돌아가게 해요 이렇게.

0: 중에 그 라디오를 뜯어가지고 국동 방송이 어디지? 국동은 어떻게 추운 나라 방송인가? 근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이네. 아, 한국 사람들이 살기 어렵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되게 추운 나라에 가서 방송을 하나? 끝나거나 이제 찬송인지 찬양인지 나오는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런 그게 와 되게 웅장하고 되게 알아들을 수 있고 되게 멋지다 이런 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1: 10대 때 호기심으로 라디오를 분해하고 처음 들었던 극동 방송. 익숙한 멜로디와 익숙한 창법, 그리고 익숙한 언어에 귀를 기울였던 남포가 고향인 이은석 형제의 극동 방송과의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북한에서 10대 때부터 우리 중학생 때부터 극동방송을 청취한 이은석 형제와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네. 지난 시간에 이제 10대 때 극동방송을 처음 이제 가족들과 함께 들으시고 돌연 아버님께서 이 방송은 위험하다면서 몇 년 후에 갑자기 이 동판이라고 하나요?
0: 네. 납땜했죠. 네. 동나투로 이렇게 됐는데 네. 그걸 이렇게 돌릴 수 없겠고 이렇게.
1: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듣지 못하시다가
0: 네.
1: 그래도 방송을 통해 들었던 기도의 한 줄 한 줄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오늘은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올려드렸던 그런 기도의 은혜들과 함께 외화벌이를 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접하면서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을 찾아갔던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렇게 5년 전에 이곳에 정착을 하셨는데 지금 북한, 중국, 러시아도 제3국에서의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0: 네.
1: 처음 주파수를 맞추신 분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면서 뭐 몇 번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0: 네.
1: 이 방송을 교회 삼아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0: 맞죠.
1: 우리 그분들에게 극동방송은 지금 돌이켜보니 이곳에 먼저 온 한 사람으로서 지금 돌이켜보니 네모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0: 아, 네. 이제 극동방송은 제가 철없던 저의 어떤 세계관을 이렇게 변화시켜주고 또 잃을 수 없는 어떤 기적을 만들어준, 기적을 선물해준, 그런, 거였다. 기적을 선물해준 거였다. 그러니까, 모르게 받은 선물이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그래서, 그때 나에게는, 기적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1: 돌이켜보니 그 모든 것이 완벽한 조각들이었고,
0: 네.
1: 하나하나에 다 기적이었다.
0: 네. 그래서 성경을 지금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라서 그렇게 그때 일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지금이라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어렵고 힘들고 정말 이 세상이 정말 힘들다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것이 많고 절망 속에 있을 때는 정말 믿어지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면 아마 거기에 응답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정말 네. 믿죠의 본전이라고 찾고 불러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아멘. 근데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잖아요.
0: 네.
1: 근데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뭐 성경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겠지만
0: 네.
1: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북녘 땅에는.
0: 네.
1: 그런 분들에게 우리 형제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준다면
0: 네.
1: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고
0: 네.
1: 만약 뭐 고향 땅을 직접 가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날도 있겠고
0: 네.
1: 그런 소망을 갖고 소개를 한다면 하나님은 형제님에게 어떤 분인가요?
0: 아, 하나님은 나에게 전부죠.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자면 끝이 없죠. 네,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저로서는 하나님은 일단 세상을 만들었고 네, 처음부터 끝까지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0: 위대하다라는 말로 부족할 만큼 정말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 우리 모두의 전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 나의 전부인 너무나 좋은 그 무언가를 전하고자 하는 우리가 소명이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제 고향의 친구나 가족들이 너의 전부이신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돼? 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0: 아, 나의 전부이기 전에 우리의 전부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창조했기 때문에 나도 보시고 너도 보신다. 예. 네. 단 하나님을 존재만 인정하고 그런 구분한데 부르짖으면 언제든지 응답하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한국에 산다고 해서 잘 들어주고 북한에 산다고 해서 잘 들어주는 분이 아니고 한국에 살든 북한에 살든 다 하나님은 똑같은 자녀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부르면 아마 살아갈 희망이 생기고 또 우리의 생명력이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좀 믿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1: 아멘.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를 이전에 창조하시고 계획하셔서 보내신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알고, 또 그렇게 얼굴을 마주하며 나눌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또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여쭙고 있거든요. 고향 땅에 계신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해외에서도 이 방송을, 그리고 외부 정보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듣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은석 형제의 과거의 나에게 할수 있는 말일 것 같아요. 해외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같은 청년일 수도 있고요. 그 남녀노소 모두에게 할수 있는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전하고 싶으세요?
0: 네, 일단 전하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만, 어찌 되었건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믿고 의지하고 지지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봐요. 사람은 연약하지 않습니까?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배가 부르면 먹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뭔가 지지할 것이 있고 의지할 것이 있고 믿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볼때 저의 경험으로 놓고 볼 때는 사람은 사람을 믿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일단 사랑하는 존재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북한 분들은 이제 그 김씨 일가를 많이 믿지 않습니까? 네, 김씨,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렇게 쭉 세습되는 그 통치 혈통을 기반으로 한 그런 이 사상을 믿는데 다 고집된 것이다라는 것은 아마 다 깨달았을 겁니다. 단지 그것을 말할 수 없을 뿐이고. 네, 하지만 그들이 하는 모든 통치 방식이나 그 이론적인 것이 다 성경에서 가져왔습니다. 실례로 당의 율적 용도책의 확립의 10대 원칙이라고 하는 북한 주민들이 모두 이 원칙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마저도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10계명의 명을 그대로 베낀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에게 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예. 왜냐하면 성경의 다 내용이 이렇게 북한에서 하는 거 똑같아요. 다만 하나님의 이름 위에 김일성, 김정의 이름이 바뀐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고지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과 고지를 구분하려면 성경을 보면 알고 또 성경을 볼수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또 찬송을 듣거나 이 방송을 들으면 아, 모든 것이 진짜고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은 아, 이 진리가 무엇인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한 생을 살면서 일생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정말 진리를 추구하면서 고집된 것을 부정할 수 있고 진리를 따르면서 그것을 믿고 살수 있는 그런 당당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1: 아멘.
0: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1: 고향 땅에서, 우리 고향 땅에 있는 아직 가족들도 있으시고 친구들도 있으시잖아요. 전하고 싶은 또 마지막 말씀이 있으실까요?
0: 그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어떠할지는 제가 겪어봐서 다 알지만은 또 그들의 심정을 제가 또 어떻게 감히 여기서 알겠습니까? 하지만 희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 희망이라는 것.

0: 것은 제가 남과 북을 다 살아본 경험에 의하면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저 무슨 소리냐,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말할 수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될수 있고 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네. 많이 들어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은 오늘부터 믿고 따르면 내 삶이 바뀌고 내 삶이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믿고 견디고 잘 살아내면 언젠가는 우리가 같이 만날 날이 있고 우리가 잘 살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언젠가 또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날 그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복음 통일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저희가 또 찬양 올려드리면서 여기서 이은석 형제와의 마지막 시간 인사를 드릴 텐데요. 혹시 나누고 싶은 찬양 있으실까요?
0: 저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예, 주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다 지으신 세계는 정말 위대하고, 예,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휘황찬란하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첫 번째 어떤 다른 삶을, 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다. 이것을 넘어서면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마음을 빌면서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1: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이 우주에 찬그 은혜를 남과 북이 함께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또 나눌 이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년 전에 이곳으로 이사 온 우리 이은석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을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통해 들으시면서 많은 감동을 받으셨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0258님은 부산에서 이동하는 중에 듣고 있습니다. 북한 이야기 너무 좋아해요. 저 왜 좋아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겠죠? 하시면서 성경대로 만든 북한의 정책들 처음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라고도 남겨주셨어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기도할 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북한을 조금 더 알아가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더 또렷해지는 OFP될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뼘 차이도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오늘의 한뼘 차이 정답을 보내주고 계신데 선물 소개를 하면서 정답을 마지막으로 조금 더 기다려볼게요. 북한에서 휴대전화 가입수를 인구수에 비교를 하면 어느 정도 가입을 했을지 10%일지 25%일지 50%일지 10명 중에 1명꼴로 휴대전화를 가입했을지 4명 중에 1명꼴일지 2명 중에 1명꼴일지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오늘도 문자로 퀴즈 정답 또 출석 체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OAP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 그리고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잘 모르겠어서 중간으로 찍습니다 하셨던 8942님, 25%라고 정답을 보내주셨는데, 아, 잘 찍으셨어요. 정답은 2번 25%입니다. 생각보다 저는 많다고 여겼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근데 이게 정말 실제로 4명 중 1명꼴로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휴대폰을 2대, 3대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북한에서도 한 사람이 뭐 2대, 3대, 뭐 4대까지 갖고 있을 수가 있어서, 대략적으로 가입한 휴대폰 수를 봤을 때 북한의 인구 2,600만 명 정도 중에서 약 25% 수준의 휴대폰을 가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이 휴대전화 시장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고 해요. 올해 초에 한 기관에서 분석한 결과 이 4명 중 1명꼴의 25% 정도라고 하는데,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북한의 휴대전화로는 우리가 뭐 인터넷을 사용하고 뭘 검색하고 뭐 여행 갈 때, 해외여행 갈 때 뭐 이것저것 검색하고 국제사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걸 전혀 검색할 수가 없죠. 통제받는 사회이기 때문에

통화만, 문자만, 사진만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국한되어 있습니다. 한 분이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얼른 통일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휴대폰이 전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저도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선, 우리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통제받지 않고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극동방송이 있어서 은혜 가득한 오후 보내고 있습니다. 5378님 정답도 보내주셨고요. 1번일 것 같았는데 2번이네요 라고 하신 분도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북한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웹피데이 통해서 또 들으시면서 북한에 대한 소식을 다양한 경로로 또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중보자로 나아가길 바라면서 얼른 50%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 소망처럼, 그리고 이 기술의 발전이 통제가 아닌 복음의 통로로 확장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제가 방송 후에 선정해서 개별 연락드리고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바라면서 OAP데이는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은혜동산교회가 설립 10주년 기념예배 및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은혜동산교회에서 9월 6일 주일 오전 11시에는 10주년 기념예배, 12시 30분에는 참석하신 분들을 위한 식사교재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어서 오후 2시에는 10주년 전도축제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남노회, 남선교회 부산연합회에서 주최하는 2016 연합부흥사경회가 열립니다.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 경험자의 가르침이란 주제로 열리며 봉덕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성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9월 6일 오후 3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한세로교회에서 열리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예은교회 사랑나눔 바자회와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사랑나눔 바자회 예은 플리마켓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9월 13일 주일에는 라이프로드 싱어즈와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9월 13일 주일 저녁 7시에 북구 가재길에 위치한 예은교회 본당에서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6-8885번, 지역번호 052-286-8885, 예은교회로 문의하십시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시 동구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울산 미포교회에서 열리며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예배의 자리로 마련된 이번 집회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교회 청년부나 청소년부 등 단체로 참석하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지역번호 052 233국에 7424번, 지역번호 052 233에 7424 울산 미포교회로 문의하시고 참석 인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더브릿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브릿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 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 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브릿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WCA에서 진로캠프 유르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977국에 3520번, 지역번호 052 977에 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57국에 1901번, 지역번호 052 257에 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 229에 9000번, 지역번호 052 220에 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저는 우연히 극동방송을 듣게 됐습니다. 방송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갑자기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우연히 듣게 된 극동방송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불교 신자였기에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고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야 하는지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도 궁금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무작정 극동방송으로 전화를 걸었죠. 전화를 받는 극동방송 직원이 친절히 교회와 신앙서적을 추천해 줬습니다. 수화기 넘어 전화벨 소리가 끊임없이 들릴 정도로 무척 바쁜 듯 했지만 복음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영접 기도까지 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만난 예수님, 앞으로도 극동방송을 통해 더 깊게 알아가길 기대합니다.
1: 오늘도 울산 극동방송은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그저 믿고 헌신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선교사로 함께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아멘.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김라희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예.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은 울산 강남교회 정병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많은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풍성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핍박을 받는 시대였을 때에는 사자굴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신앙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풍요롭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동화 가운데 호랑이와 곶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씩 들어보셨습니까? 예, 호랑이와 곶감 이야기 전래 동화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이가 호랑이가 왔다고 해도 울음을 멈추지 않았는데 곶감 이야기를 하니까 울음을 뚝 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저도 그 이야기를 보면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그 이야기를 다시 보면서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전래동화의 이야기는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그런 전래동화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성인들에게, 어른들에게 하는 동화라고 해야 맞지 않겠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십수년이 지나서 나이가 들어서 호랑이보다는 곶감이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호랑이보다 달콤함이 더 무섭습니다. 호랑이보다 여러분 육신의 즐거움이 훨씬 더 무섭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곶감 같은 달콤함에 취해서

그래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달콤함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망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끝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일이 없기 때문에 오늘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달콤한 인생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꽃감처럼 달콤한 것을 좋아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지막 시간이 우리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까? 가난할 때보다 지금 부유할 때 더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잘 살고 있을 때 더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은혜를 주셨을 때에 더 봉사하고 충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제자들이나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에 천사가 한 말입니다.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 다시 오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했다면 주님 다시 오신다고 했을 때 기뻐하며 감사할 것인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답답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준비가 아직 덜 됐다는 겁니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다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시험을 많이 치르고 왔는데요, 여러분, 시험을 내일 쳐야 되는데 오늘 마음이 답답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왜 답답하겠습니까? 시험을 쳐야 되는 과목 중에 여러 과목이 있는데 내가 열심히 준비한 과목도 있지만 준비하지 못한 과목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전혀 준비하지 못한 과목이라면 그 전날 마음이 어떨까요?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벼락치기를 하지만 준비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내가 왜 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잠자고 있는 성도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잠자는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한 가지는 영의 생각이 별로 없고 육신의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이것을 내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육신의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 사람들은 잠자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방주 안으로 아무도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잠자고 있는 신앙의 특징 두 번째는요, 기도할 마음이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하자고 해도 내가 기도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낙심부터 하고 기도하기 전에 원망이나 불평부터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잠자는 신앙의 특징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점점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밥을 몇 끼 먹지 못하면 내가 음식에 대한 갈망이 내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밥을 며칠 굶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음식 생각이 없다. 그 사람은 곧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접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다가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 며칠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갈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며칠 읽지 않아도,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갈망이나 갈급함이 전혀 없으면 지금 나의 신앙 상태는 잠자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심을 준비하려면 오늘 우리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깨어 있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죽을 때 후회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 가지를 후회한다는 겁니다. 내가 왜 베풀지 못하면서 살았을까? 내가 많이 가지고 살았는데 왜 베풀지 못했을까? 두 번째는 내가 왜 참지 못했을까? 좀 참았으면 되었는데 내가 왜 참지 못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살았을까? 여러분, 세 번째는 내가 이렇게 재미없이 살았을까? 좀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지 못했을까?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가 불확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미래를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인가 하면 내 몸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몸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라고 하더라도 병에 걸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기 몸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자기 몸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건강검진을 자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몸을 알 수 없습니다. 몸 밖에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몸 밖에서 일어나는 일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보험을 듭니다. 내일 알

못하니까 보험을 열심히 들어서 문제가 생기면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험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것이 나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확실한 보험이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1장 9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청년은 10대나 20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청년이겠습니까? 내가 아직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청년이겠습니까? 내가 아직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 내가 건강이 있고 물질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청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심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로 말미암아 마지막 시간에 나를 심판하실 줄 알고 내가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후회 없이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것을 주셨을 때에 우리가 후회 없이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일에 깨어 있으려면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이냐?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열심히 헌신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현재 주시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충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은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집을 떠날 때에 자기 집에 있는 종 열 사람에게 은화 한 문화씩을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 열 사람이 은화 한 문화씩을 다 받았는데 여러분, 열 사람이 다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종들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한 문화를 받은 종은 열 문화를 남긴 종이 있고 어떤 종은 다섯 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은 한 문화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에게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열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열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다섯 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다섯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온 종에게는 오히려 그 종의 한 문화까지 빼앗아버리고 그 종은 주인에게 심한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주인이 은화를 종들에게 맡긴 것은 그 종들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 종들을 신임하고 그 종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내가 특별 해서가 아니라 내게 은혜로 주신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많은 것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충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게 주신 문화를 가지고 사명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복이냐 하면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시면 다윗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시게 되고, 또 그것에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것을 주셔서 나를 복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내게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때 그걸 가지고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을 통하여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려면 내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성령님을 받으라는 것이고 전도하라는 사명이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명령이 뭐냐? 성령님을 너희들이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왜 오셨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내 능력으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라게 하시고 나중에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두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을 주고 인도하는 모든 과정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하루아침에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으면 하루아침에 열매를 맺히는 것이 아니라 몇 년이 지나야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면 그 해에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몇 년이 지나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열매를 거두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은요, 바울이 기도하다가 빌립보에서 루디아와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도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TV 프로그램에서 담배 없는 섬을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담배 없는 섬, 그 섬에는 담배를 피울 수가 없습니다. 그 섬에서는 담배를 살 수도 없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섬에 있는 주민들 90%가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어디냐 하니까 전남 신안군 정도면이었습니다. 윗집이나 아랫집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윗동네나 아랫동네나 그 섬 안에 있는, 큰 섬 안에 있는 모든 동네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화율이 전국에서 최고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슬로시티로 지정이 되어 있고 섬 전체가 금년구역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금년구역 붙여놨더니
저 마당 옆에 가가지고

0: 가지고 나무 옆에 가서 나무 밑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 정도라는 섬은 섬 전체가 금년 구역이 되었습니다. 외지인들은 물론이고 담배를 가져올 수도 없었고 섬 주민들 전체가 다 금년을 고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담배 판매도 금지하고 있는 섬이 되었습니다. 연애 프로그램에서 1박 2일 프로그램 중에 이 섬을 방문해서 금연 특집을 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작은 섬이 인구가 한 2,000명 정도 되는 작은 섬인데 90%가 크리스찬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섬에서는 유명한 목회자들도 많이 배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정도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서 이분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1년이면 고무신을 9켤레 정도 달도록 섬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섬 주민들의 짐도 날라주고 편지도 배달해주고 온갖 심부름을 이분이 다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 섬이 90%의 주민이 예수 믿는 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문중경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고무신이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1950년도에 공산당에 의해서 이분이 순교하셨습니다마는 그분의 그 한 사람의 신앙을 통해서 지금 섬 전체가 다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 한 사람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은 반드시 마감 시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게 문을 열면 닫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가 닫는 시간이겠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시간이 복음 전하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주가 다 완성이 된 다음에 노아 식구들이 들어가고 동물들이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문 닫는 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문이 열려져 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내가 깨어 있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깨어 있어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충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화려한 세상입니다. 풍요로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마지막이 있습니다. 무너지는 시간이 있고 반드시 마감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깨어 있어서 복음을 전함으로, 깨어 있어서 충성함으로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남구 삼산로에 위치한 울산 강남교회 정병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2-272-4521번 울산 강남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때로는 낙심되고 힘이 없을 때 제가 금방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은 이제 라디오를 틀면 찬송이 나오고 해서 찬송 따라 부르고 또 보내주시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1: 극동방송 들으면서 찬송 나올 때 늘 차 타고 다니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중보기도 하는 그 시간이 좋아서 또 중보기도 나올 때마다 안 급하면 차를 세워놓고 같이 중보기도를 늘 하고 합니다.
2: 아침마다 마음에 양식을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극동방송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저 앞으로 쓰고 해주셨으면.
3: 극동방송은 저의 친구고 아마 제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베스트 친구일 것 같아요.
4: 오늘도 울산 극동방송은 24시간 내내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는 분이라면 지금 이 시간 이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과 함께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 요양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 요양원과 함께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 계신 당신, 혹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계신가요? 아직 모르고 계시다면 잠시만, 아주 잠시만 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모든 권세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직접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고 누굴 만나셨을까요? 그분은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을 만나주셨고 그들을 치료하셨으며 눈물 흘리는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살리시기 위해 오셨는데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악한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혹시 오늘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싶으시다면 잠시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예수님, 저를 사랑하시고 제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몸이 아픈 이 시간에도 저와 함께 하시고 두려움보다 평안을, 절망보다 소망을 허락해 주세요. 평생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은혜동산교회가 설립 10주년 기념예배 및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은혜동산교회에서 9월 6일 주일 오전 11시에는 10주년 기념예배, 12시 30분에는 참석하신 분들을 위한 식사교재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어서 오후 2시에는 10주년 전도축제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남노회, 남선교회 부산연합회에서 주최하는 2016 연합부흥사경회가 열립니다.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 경험자의 가르침이란 주제로 열리며 봉덕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성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9월 6일 오후 3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한세로교회에서 열리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예은교회 사랑 나눔 바자회와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사랑 나눔 바자회 예은 플리마켓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9월 13일 주일에는 라이프로드 싱어즈와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9월 13일 주일 저녁 7시에 북구 가재길에 위치한 예은교회 본당에서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6-8885번, 지역번호 052-286-8885 예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시 동구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울산 미포교회에서 열리며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예배의 자리로 마련된 이번 집회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교회 청년부나 청소년부 등 단체로 참석하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지역번호 052-233-7424번, 지역번호 052-233-7424 울산 미포교회로 문의하시고 참석 인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더블잇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블잇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 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0일

17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 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브릿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WCA에서 진로캠프 유르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977-3520번, 지역번호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7-1901번, 지역번호 052-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오후를 찬양으로 채우는 예배의 시간, 오후 워십, 남현용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의 오후 3시는 여러분이 계신 곳이 어디든 또 무엇을 하고 계시든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찬양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지금 여러분이 계신 바로 그곳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위드힘 찬양 예배 실황과 함께하는 오늘 오후 워십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이제 우리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걸어가는 곳에서 살아가는 그곳에서 예배자로 연말까지 든든히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는 마지막 찬양 역시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고백입니다. 감사 찬양 함께하면서 오늘 예배 여기서 마치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그 어떤 마음들보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고백이 가장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 또 가져가신 것, 허락하신 것, 막으신 것, 나아가게 하신 것, 물러서게 하신 것, 가리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허락하신 이 은혜를 이 시간 하나하나 떠올리며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기도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 오후어십 지금까지 위드힘 찬양예배 실황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모든 예배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 예배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드려집니다. 기도하며 기대하며 함께 하시죠. 남현용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주변에 또 특별히 우리 목사님 친구 그 장로님이 있는데 그분은 정말 누구 전도를 받지 않고 극동방송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아, 이 방송 선교의 위력이 정말 대단하다. 정말 틀기만 하면 생명이 흘러나온다는 거, 생명이 넘친다는 거, 그게 너무 감사하고 늘 극동방송 매체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많이 후원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그 목마름을 갖고 있었는데 모두들 힘들다고 하는 이때에 더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제가 하던 금액의 100%를 늘려서 이렇게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아서도 남아서도 넘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출을 줄이면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전기 스위치 하나 올려서 이 전기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무 화목 보일러도 같이 겸용으로 쓸 수 있으니까 나무를 주워다가 떼면서 다른 연료비, 난방비를 우리가 선교헌금으로 쓰면 정말 좋겠다. 육신은 조금 힘든다 할지라도 이것이 정말 영혼구원의 어떤 조금이라도 원동력이 된다면 감사한 일 아닌가 해서 힘드니까 더 힘을 합해야 되는 거 아닌가.
1: 극동방송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신 장로님과 그 모습을 보며 라디오 전파를 통한 생명사역의 가치를 깨달았다고 하시는 어느 사모님. 사모님께서는 방송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자신도 그 생명사역에 동참하고 싶어 전파선교사로 헌신하기 시작하셨다는데요. 자신의 헌신으로 단 한 명이라도 영혼 구원을 얻는다면 그저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오늘도 전파선교사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처럼 오늘도 극동방송은 라디오 전파를 통해 사람이 갈 수 없는 곳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복음의 전파가 끊이지 않도록 그 영혼 구원의 사역을 이어나가는

생명의 동아줄, 전파 선교사. 여러분도 이 생명사역에 전파 선교사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함께하실 수 있는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영혼 구원 사역의 동반자, 전파 선교사. 귀한 동역의 발걸음, 지금 시작하세요.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립니다. 울주군 범서읍 굴화에 위치한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리며 수익금 전액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회 건립에 후원하는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보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다 변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진짜 극동방송에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등록금도 안 내게 다 이렇게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2: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0: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도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신 어느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순종하는 집사님의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는 놀랄 만큼 큰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복음의 전파가 끊이지 않도록 그 영혼 구원의 사역을 이어나가는 생명의 동아줄 전파 선교사, 여러분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복음 전파 사역의 동반자, 전파 선교사, 생명 사역에 동참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찬양. 오늘도 찬양 이 시간은 엄선된 은혜의 찬양으로 방송가족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찬양이었습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영혼의 양식 매주 이 시간에는 울산 성일침례교회 조충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시편 77편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영적 일기 쓰기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자,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경건의 훈련은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는 것. 오늘 그 10번째 시간으로 우리 영적 일기, 영적 글쓰기, 이름은 어떻게 붙였든 스피리추얼 저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훈련의 영역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영적 일기는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는 데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기하면 우리는 먼저 큰 부담감부터 느끼게 되죠. 예전에 제가 이런 유머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순신 장군이 전쟁 중에도 일기를 썼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그 일기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난중일기. 어느 날 전투를 마치고 이순신 장군이 지친 몸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부하 장수가 이순신 장군에게 말합니다. 장군, 아무리 피곤하셔도 일기 쓰고 주무셔야죠. 그러자 이순신 장군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피곤하니 난중에 쓸란다. 그래서 난중일기가 되었다는 슬픈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은 아니지만은 일기를 미루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도 학창시절에 일기를 썼고 개학 무렵에는 밀린 일기를 몰아서 썼던 기억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은 어떻게든 지어서 쓸 수 있었는데 날씨가 문제였습니다. 요즘처럼 뭐 인터넷이 잘 돼 있습니까? 아무튼 대충 날씨도 지어서 그려냈던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기는 어느새 우리에게 유익한 습관이라기보다는 귀찮고 부담스러운 숙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조기 교육을 잘못 받은 거예요. 그러나 참 다행스럽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일기를 써야 한다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영적 일기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구원과 무관한 일일 것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적 기록의 가치까지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했든 관계없이. 물론 성경에는 일기 쓰라는 표현이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은 그런 개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시편 기록은 일기장입니다. 시편 저자들이 써놓은 일기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일기장이라 생각하는 마음으로 시편 77편 4절부터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하고 기록해 놓았어요. 시편 기자는 단순히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잠을 이루지 못했던 밤,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의문,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붙들었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시편이라는 기록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 동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내 영혼 안에서 무슨 일을 이루셨는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록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록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돼요. 이미 일어난 일, 거기 나도 있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간에 나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고 상대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 발자국 떨어져서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흔들렸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또 우리가 어떤 죄와 싸우고 있는지, 또 싸웠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그 시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거장들은, 우리가 이름만 대면 잘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의 거장들은 영적 기록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청교도 그리고 그의 후예들인 리차드 백스터, 조나단 에드워스, 데이빗 브레이너드, 존 웨슬리, 존 위필드, 조지 뮬러, 허드슨 테일러, 아도니람 저드슨 등은 모두 다양한 형태의 영적 기록을 남겨두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영적인 실험을 했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엄청난 특권과 유익을 얻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일기를 썼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 응답을 일일이 기록해 두었어요. 그리고 어떤 이는 자신의 내면과 신앙의 여정을 글로 남겨 놓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글쓰기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무엇을 행하셨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일하셨는지를 기록해 두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단지 사건을 나열하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그 사건 속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살피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기록했습니다. 목적은 매우 분명했습니다. 삶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 아래 두기 위하여 그들은 거룩한 글쓰기의 습관을 개발했고 가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스코틀랜드의 목회자이자 저술가였던 모리스 로버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을 진지하게 따라가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 같이 주님을 진지하게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기록합니다. 흔들렸던 순간도 적고 깨달았던 말씀도 적고 응답받은 기도도 적습니다. 왜일까요? 기록이 영혼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훈련의 정의잖아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영적 일기를 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잃어버린 경건의 습관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록될 때 더욱 선명해지고 기억될 때 더욱 감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고 기록해 두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행하신 일들을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냥 흘러가고 떠나가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멈춰 서서 기록으로 남겨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도 기록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감사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낙심하여 계십니까? 어떤 죄와 지금 더불어 싸우고 계십니까? 어떤 말씀에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셨습니까? 기록은 성령의 손에 붙들린 거울이다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 거울 앞에 설 때 우리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거울은 하나님의 은혜도 볼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이에요.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일기는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해주는 가장 좋은 경건의 훈련 가운데 하나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런 거룩한 습관을 한번 가져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영적 일기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도록 도와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적 일기를 쓰는 것의 유익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 있는데, 동전의 한 면은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동전의 다른 면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이 둘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형제가 제게 죄를 범하였는데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금 짓고 있는데 제가 몇 번까지나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일곱 번 정도면 꽤 괜찮겠습니까? 사실 베드로는 그렇게 일곱 번 용서해 준 것으로 보여요. 예수님께 칭찬드리려는 마음으로 제가 일곱 번까지는 제가 그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다고 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몇 번까지요?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문맥 속에서 읽으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비유 하나를 붙여 설명하시게 되는데
천국 비유를 하나 들어주십시오.

어느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임금에게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가 오늘날 우리 돈으로, 우리 시세로 환산을 하면 어느 정도 되는 금액인가? 7조 원 되는 돈이에요. 많게 잡는 점 10조 원 정도 된다 해요. 이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이 비유의 요점은 매우 명확합니다. 이 종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임금이 이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자, 마태복음 18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니. 여러분, 임금은 왜 이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에 관하여 딱 한 가지만 말합니다. 임금은 왜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용서해 주었습니까? 왜 그의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까? 그것은 임금이 그를 불쌍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정죄 아래 있던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의 죄가 그냥 가벼운 것이기 때문입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면 우리가 잘할 것 같아서, 꽤 괜찮은 사람으로 변화될 것 같아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탕감해 주신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유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모든 죄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부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를 일컫는 표현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려고 하는 바는 매우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크기는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고 깨닫고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는 정확하게 우리가 얼마나 큰 빚쟁이인지를 깨닫는 것에 비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바다와 같습니다. 끝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자기 이해의 양동이를 하나 들고 이 은혜의 바다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신을 작은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의 양동이는 작은 양동이에요. 그래서 은혜도 조금밖에 담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큰 죄인임을 아는 사람의 양동이는 큽니다. 같은 바다에서 그래서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는 바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은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양동이인 거예요. 자, 이 비유는 주님, 제가 형제를 몇 번까지나 용서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바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얼마나 많은 바닷물을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분명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크기만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 일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영적 일기는 우리를 죄책감 아래 가두는 기록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지금도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를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품어주셨는지, 오늘도 품고 계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크기가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영적 일기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어제 눈물로 회개했던 죄를 오늘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어제 감격하며 붙들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은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권리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록해야 합니다.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일기는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한 거룩한 기억의 훈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일기를 쓰는 사람은 점점 큰 양동이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죄를 더 깊이 깨닫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바라고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양동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용서를 흘려보내게 됩니다. 더 많은 사랑을 흘려보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곱 번씩 70번까지라도 하라고 말씀하신 그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다 생각해요. 그러므로 결국 영적 일기는 죄를 기록하는 책이 아니라 죄인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는 책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이것입니다. 영적 일기는 완벽하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꾸준하게만 쓸 수 있다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앞서 우리는 영적 일기가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경건을 연단하고자 하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영적인 일기도 써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무슨 큰 유익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가고 그 하나님 앞에 오래간 머물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유익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답은요, 의외로 단순합니다. 영적 일기를 쓰려면 어떻게 합니까? 답은 무엇입니까? 그냥 시작하세요. 제가 말씀 훈련이나 기도 훈련이나 전도 훈련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잘 읽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기도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의 자리에서입니다. 전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도할 때 전도의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영적 일기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일기를 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해보는 거예요. 일기장에 적어도 좋고 또 우리 중에는 또 뭐 시작하기 전에 거창하게 준비부터 하는 분들 계십니다. 뭐 자전거 탄다 그러면 장비부터 다 구입하시는 분 계시죠. 일기를 쓴다 그러면 일기장에 만년필에 뭐 조명에 좋습니다. 그런 방법도 좋아요. 일기장에 적어도 좋고 매일 성경을 사용하시는 분은 그 여백에 적으셔도 좋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셔도 좋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은 엽서에 그림과 글을 써서 그 영적인 기록과 흔적을 남겨두시는 분을 알기도 해요. 녹음기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요즘 AI가 얼마나 좋아요? 녹음만 하면 그 기록으로 남겨주잖아요. 영적 일기를 쓰는 정형화된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으로, 다만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작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래도 구체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아주 훌륭한 두 분의 목사님의 예를 여러분에게 들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윌로우 크릭 교회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야, 이 목사님은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리더들이 있어요. 여러분 함께 하시면은 아, 저분은 진짜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고 계시다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비결을 물었어요. 도대체 그렇게 깊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마치 입을 맞추기라도 한 듯 한결같이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 말했냐면 일기를 쓰십시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이제 대수롭지 않게 느끼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프로축구팀 코칭 스태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성경 공부를 하려고 그 장소에 갈 때마다 이 스태프들은 그 전날 경기, 그 녹화된 영상을 들여다보면서 전날의 경기를 하나하나 분석하고 있더래요.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일기를 쓰라는 말.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분들이 영적인 일기를 쓰라고 했던 말은 영혼의 경기를 복기하라는 말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수들이 자신의 실수와 성장을 점검하지 않고서는 실력이 늘 수 없듯이 성도도,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도 돌아보지 않고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점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일단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꾸준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특히 일기를 쓸 때 Acts, 영어로는 사도행전을 Acts라고 하거든요. 그 앞에 이니셜을 따서 만든 표현인데 이런 형식을 가지고 글을 쓴다는 거예요. A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뜻하는 것입니다. C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T는 감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S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일기장에 하루를 기록할 때 저런 내용을 담도록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기도는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기도하는데 그 첫 번째 영역은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기 위하여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했고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제가 더 성숙한 인격과 성품을 얻기 위하여 저는 무엇을 고쳐야겠습니까? 하고 물었으며 그리고 세 번째는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을 잘 세우기 위해서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기도했고 마지막은 사역과 사명에 관한 것으로 목회를 잘 하려면 제가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영역도 굉장히 짜임새 있게 전략적으로 했던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다 기록하고 기도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며 그분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영적 일기를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주 영향력 있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렸고 또 다른 훌륭한 목사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자 하는데 그 훌륭한 목사님은 바로 조충현 목사입니다. 좀 쑥스럽다, 그죠? 저의 부끄럽지만은 영적 일기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일기를 쓸 때 일기장을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이 컴퓨터 안에는 저의 실패도 적혀있고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적고 깨달음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기적도 적습니다. 교인들의 삶 속에 나타난 변화와 기도의 응답도 기록합니다. 때로는 뭐 일제도 보시는 것처럼 왜 저렇게 작게 했냐 일부러 그랬죠. 읽으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 사진도 때로는 집어넣기도 하고 성경 구절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매일 쓰는 것은 아니에요. 제 삶과 사역의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런 일기장을 들여다보곤 해요. 제가 기억이 선명하지 않으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일기장을 펼쳐놓고 그때 일들을 떠올려 보곤 합니다. 그럼요,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하면 제 삶 속에 중요한 변곡점들이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미세하게 막 극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미세하게 제 삶과 사역의 방향을 조정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일기장을 장기장 쓰게 되니까 살펴볼 때 하나님의 그 미세한 손길, 조정해 가시는 그 손길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문서는 비밀번호로 잠궈두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기 위한 최소한의 보안장치를 마련해 두었어요. 요즘 SNS로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 사용하곤 하시는데 그건 누가 볼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글을 쓰게 되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는 다소간 제한이 있다 생각해서 저 글은 하나님 앞에서 저와 하나님 사이에서만 기록하는 글로 적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방법은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꾸준히 기록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록하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삶에 중요한 이정표가 생길 때마다 기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꾸준히 이 기록을 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하나 영적 일기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시작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꾸준히 쓰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0: 하면 일기를 쓰지 못했다고 해서 혹은 일기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하는 거예요. 영적 일기를 쓰고 안 쓰고는 여러분의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십자가의 강도가 여러분 일기 썼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괜찮아요.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쓰고 안 쓰고는 여러분의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다만 경건에 큰 유익을 주는 훈련이니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한 줄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행하신 일들을 한번 기록해 보세요. 시간이 흐른 뒤 그 기록을 다시 펼쳐보면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뻤던 날에도 낙심하고 슬퍼했던 때에도 함께 하셨던 우리 주님을 여러분 거기에서 다시금 기억해낼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의 기억은 흐려지지만 기록된 은혜는 오래 가게 될 것입니다. 오래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 일기, 그다음은 부담스러운 것으로만 느끼지 마시고 한번 시작해 보세요. 자신을 잘 돌아보고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 바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경건의 훈련이 될 것입니다. 이 경건의 훈련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습관의 일부가 될 때까지 부단히 애쓰시고 노력하여 이 귀한 보물을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삼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남구 거마로에 위치한 성일침례교회 조충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25-3375번, 지역번호 052-225-3375 성일침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3: 1분 찬양. 쾌적한 노인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예전에 무언가 만들어야 할 일이 있어서 많은 양의 종이를 잘랐던 적이 있습니다. 반듯하게 잘 잘라야 하니까 자를 대고 종이를 열심히 잘랐는데요. 여러 번 잘라봐도 이 잘린 면이 반듯하지 않은 거예요. 혹시나 해서 자를 살펴보니 플라스틱 자의 중간에 홈이 여러 곳 패어 있었습니다. 뭔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못된 기준에 맞춰서 열심히 하면 그 결과물이 쓸모없게 되기도 하는구나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치열하게 성실하게 꾸준히 살더라도 잘못된 기준, 잘못된 방향으로만 열심히 살아버리면 결국 주님 보시기에 쓸모없는 것들만 만들어내는 그런 고단하고 허망한 인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삶의 바르고 정확한 기준, 진리요 생명이자 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 오늘 오후도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며 같이 걷고 싶습니다. 엉뚱한 길이 아닌 바른 길로 말이죠.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0: 주는 길이요 진리 생명 나무의 내 이찬양으로 오늘 같이 걸어가기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령이고요. 앞서서 기준에 대한 이야기 잠깐 나눴는데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맞는 길로 가면 결국 목적지에 잘 도착합니다. 가다가 좀 넘어지고 좀 그래도 결국 맞는 방향으로 가면 잠깐 더디더라도 결국 우리는 일어나서 목적지로 가게 됩니다. 방향이 결국 중요한데요. 우리가 엉뚱한 길 가지 않고 제대로 된 생명의 길, 진리의 길 되시는 우리 예수님 잘 따라가야겠다는 생각 요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와 또 신청 찬양 늘 받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같이 나누고 또 추첨을 통해 늘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옳은 방향으로 잘 가려면 주님의 말씀 따라 가야 되지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마다 같이 걸어가기 위해서는 말씀 제대로 마음에 심어보는 시간 같습니다. 말씀의 씨앗 심기 잠시 후에 함께 할 텐데요. 또 그 말씀 잊지 마시라고 오늘 새로운 말씀 씨앗 배경화면 제작해서 나눠드리는 날입니다. 코너를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다들 또 문자로 신청해주고 계신데요. 샵 1069번으로 방송 함께하며 여러분의 묵상, 청취 소감, 받은 은혜, 한줄 묵상 보내주시면 또 목사님과 나누고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잠시 후에 제1영광교회 김정희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먼저 어떤 선물 준비되어 있는지 소개해드리고요.
1: 주님과 같이 극동방송과 같이 걸어가는 여러분 축복하며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믿음의 기업 한독 화장품에서 화장품 세트, 지리산과 강원도에서 모녀가 키워내는 산삼을 정성껏 담았습니다. 천지삼에서 천지삼 스틱과 흑염소 진액을, 건강한 변화의 시작 두피케어 전문 브랜드 별촘에서 탈모 샴푸, 토닉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더모 코스메틱 브랜드 엑소프록실에서 맑은 광채 피부를 위한 시카엑소 좀 100 맥스 앰플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업 이루다 상점에서 행리마 춘천순살 양념 닭갈비를 드립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쑥떡 전문점 예선당에서 떡 선물을 드리고요. 친환경 웰빙 세제 전문 제조업체 주식회사 지크린에서 아기와 엄마를 위한 젖병과 과일용 친환경 주방 세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태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역개정판 성경책을 드립니다. 극동방송의 방송사역에 협찬으로 동행해 주시는 아름다운 사업장에 감사드립니다.

0: 네, 여러분 오늘도 정말 바쁘셨죠? 사실은 저도 많이 바빴습니다. 그래도 잠깐이라도 말씀을 마음에 쏙쏙 심어보시죠.
1: 성경 구절을 퀴즈로도 맞춰보고 암송도 해보고 성경 구절 배경 화면도 받아가면서 제대로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말씀의 씨앗 심기.
0: 네, 같이 걸어가기 매주 화요일 말씀 한 구절이라도 마음밭에 제대로 심어보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은 서울 역촌동에 위치한 제1영광교회 김정희 목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제1영광교회 김정희 목사입니다.
0: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더울 때 뵀는데 이제는 좀 선선해질 때 만났네요.
1: 예, 아, 가을이 됐습니다.

0: 맑고 파란 하늘, 정말 가을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 한 해의 신앙과 삶의 많은 열매를 주님 안에서 많이 맺어가시길 바랍니다.
1: 아멘. 아, 신앙과 삶의 열매 맺으려면 또 우리가 말씀을 잘 마음에 심어야 할 텐데요. 어떤 말씀 오늘 들고 오셨나요?
0: 예, 오늘은 퀴즈로 넘어가기 앞서서 일단 오늘의 성경 본문 그것을 설명해 드리고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창세기에는 요셉이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1: 네.
0: 요셉이 간수의 마음에 들게 되었고 간수장은 요셉에게 감옥의 모든 사물을 맡기고
1: 네.
0: 심지어는 요셉이 하는 일을 전체를 간섭하지 않을 정도라고 했어요.
1: 네.
0: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 아, 오늘은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
0: 예, 그러나 좀 복잡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시면 네.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이 대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러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1: 아멘.
0: 아멘.
1: 네.
0: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던 걸까요?
1: 와, 목사님 오늘은 서술형인가요?
0: 예,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1: 네.
0: 정답을 맞히실 수 있습니다.
1: 무슨 주관식은 아니죠?
0: 아, 예. 그래서 보기를 드리도록
1: 아,
0: 하겠습니다.
1: 할렐루야. 오늘 은혜의 객관식입니다.
0: 네. 자, 1번입니다. 여호와께서 간수장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심이라. 2번.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더하심이라. 3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1: 오늘은 문제가 다소 난이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목사님 문제와 보기 한번 다시 더 불러주세요.
0: 예, 감옥에 갇힌 요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러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1: 네.
0: 여기에서 어떻게 하셨던 걸까요?
1: 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던 걸까요?
0: 예.
1: 1번.
0: 여호와께서 간수장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심이라.
1: 2번.
0: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더하심이라.
1: 3번.
0: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1: 네, 정답을 하시는 분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지금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간수장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다. 요셉에게 지혜를 더하셨다. 요셉과 함께 하셨다. 세 가지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0: 어쩌면 방금 전에 들려드린 찬양이 또 힌트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주나와 나의 찬양으로 함께하는 동안 참 많은 방송 가족들이 오늘 어려울 줄 알았는데 다들 정답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늘 어떤 문제였죠?
1: 예, 오늘은 창세기 39장 23절의 말씀에서 퀴즈를 드렸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러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0: 네.
1: 아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던 걸까요?
0: 네.
1: 보기가 있었죠. 1번 여호와께서 간수장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2번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더하십니다. 3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0: 네. 아, 사실 보기 1, 2, 3번 다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을 것 같긴 한데요.
1: 맞습니다.
0: 그러나 바로 이 23절 말씀에 있는 그 내용을 맞춰주시는 문제였죠. 정답은 뭐죠?
1: 네. 정답은 3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였습니다.
0: 네. 아, 오답자가 많을 줄 알았는데 오늘 정말 대부분 다들 이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2331번님, 저는 11살 초등학생입니다. 극동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3번입니다. 라고 이렇게 또박또박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많은 분들이 정답 맞춰주셨는데요. 정답자가 많아서 이 중에 선물 받게 되실 분들은 별도로 당첨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정희 목사님께서 들고 오신 말씀은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오늘 잊지 않고 마음에 잘 새기실 수 있도록 휴대폰 배경 화면 오늘도 나눠드리는데요. 캘리그라피 디자인 업체 코람데코 정승미 작가님께서 한땀 한땀 또 특별 제작해 주셨습니다.
1: 와, 저도 미리 받아보았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수묵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가을 그 자체가 말씀 속에 꽃을 피웠어요.
0: 네, 목사님께서 가을 그 자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궁금하시죠? 샵 1069번으로 씨앗이라고 키워드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받아서 주변에 널리 널리 좀 전하시고요.
1: 예.
0: 또 나 자신의 휴대폰에도 배경화면 설정하셔서 틈틈이 또 말씀 암송하는 데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는 오후 6시 전까지 접수 받겠습니다. 씨앗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목사님, 오늘 요셉에 대한 얘기는 우리한테 잘 알려진 얘기잖아요.
1: 그렇죠. 요셉은 다 아는 것처럼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죠.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요셉은 참으로 험난한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0: 네.
1: 형들의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졌고 노예로 팔려갔을 뿐만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0: 네, 참 이 그 꿈의 크기에 비례해서 역경도 참 굉장했던 그런 인물이죠.
1: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 요셉의 이야기 곳곳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 글자 하나를 그렇게 아로새겨 두셨어요.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23절 말씀도 그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요셉과 어떻게 함께 하셨고 어떻게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고난과 위기의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요셉과 함께 해주셨어요.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0: 네.
1: 큰형 루벤이 생명은 해하지 말자 하면서 요셉을 구덩이에서 던져 넣는 것으로 대신하자고

0: 하라고 먼저 제안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루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이죠.
1: 네,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신 거군요.
0: 그렇죠. 게다가 요셉이 던져진 구덩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빗물을 저장하는 깊은 웅덩이였는데, 그게 입구는 참 좁고요. 안은 넓어서

0: 저 목숨을 잃었을 거예요.
1: 아, 저는 성경 읽으면서도 그런 건 몰랐는데, 네, 원래는 물이 차 있어야 하는 저장소인데 마침 그쵸. 또 기가 막히게 물이 있어야 할 곳에 물이 없어서 요셉이 살게 된 거군요.
0: 그렇죠. 네. 창세기 37장 24절에 보시면 성경은 담담히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요, 이 문장 사이에도 분명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1: 네,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또 도와주신 거네요.
0: 맞습니다. 그렇게 목숨은 건졌지만 요셉은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 애굽에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극도의 배신감 또 원망이 몰려왔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곳에서도 형들을 원망하거나 자포자기 하지 않고 성실하게 자신의 본분을 다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셨어요.
1: 네.
0: 이 보디발의 눈으로 봐도요, 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느끼고 보았다는 말씀이에요.
1: 네, 그러니까 안 믿는 남들이 보기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게 눈에 보였다 할 정도면 정말 얼마나 주님과 신실하게 동행한 사람이었을까 싶네요.
0: 그렇죠. 요셉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잠깐이었어요. 요셉은 이 보디발의 아내와 얽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당시 노예가 주인의 아내와 관련된 누명을 썼다면 목숨을 잃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두는 정도로 그렇게 그쳤어요.
1: 네.
0: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감옥에서조차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 네.
0: 결국 간수장은 옥중의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전적으로 맡기게 되고요. 구덩이에서 그리고 노예살이에서 감옥 안에서 상황은 보시다시피 계속 나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자리에서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1: 아멘. 그런 걸 보면 참 목사님, 우리가 상황을 보는 시선과 이 말씀이 바라보는 시선은 확실히 다르네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계속 억울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고난뿐인 걸로 보이는데 사실은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은은하게 쭉 함께 하셨던 거네요.
0: 그렇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만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늘 따랐다는 것이죠.
1: 네.
0: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원하던 자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때로 배신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낯선 자리로 떠밀려온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함께 계세요. 이사야 5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1: 아멘. 아멘.
0: 하나님은 우리의 앞서 길을 예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뒤에 서셔서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대처하지 못하는 위험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마치 앞뒤에서 우리를 호위하시는 분처럼
1: 네.
0: 미리 막아주시고 뒤에서 엄습해오는 위험까지도 물샐 틈 없이 지켜주십니다.
1: 아멘, 아멘.
0: 그러니 우리는 황급하게 도망치듯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1: 아멘. 네.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지켜주시는 우리 네. 주님, 함께하시는 주님 기억해야겠습니다.
0: 네.
1: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도 또 계속 묵상과 또 소감을 보내주고 계세요. 3038번님,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0: 아멘.
1: 아멘. 또 군복무 중인 아들들 위해서 사연 보내주신 분 있는데요. 0464번님 소개해 주시죠.
0: 군복무 중인 아들 김정환 일병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을 받길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또 1002번님께서도요, 오늘 말씀씨야 배경화면 받고 싶네요. 월요일에 군입대한 아들에게도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아들 안승원과도 함께 하시고 형통함이 있길 기도합니다 하셨는데
0: 아멘.
1: 네, 월요일에 군입대한 네. 장병들이 많은가 봅니다.
0: 네, 네. 월요일이 또 이게 입대하는 그 날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1: 아, 제가 몰랐네요.

0: 군대에 안 가봐서.
1: 그 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녁 하기까지 똑같이 함께 하시고 통통함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내가 바로 그 요셉처럼 별의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온갖 고난에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하는 분 분명히 많으실 텐데요. 네. 요셉에게만 함께 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임을 믿습니다.
1: 아멘.
0: 여러분의 한 줄 묵상, 또 소감, 또 짧은 기도의 내용, 고백들, 한 줄 사연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목사님과 같이 나누고 또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립니다. 또 이 말씀을 여러분 늘 잘 새기시라고 휴대폰 배경 화면 제작해서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우물정 1069번으로 씨앗, 씨앗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배경 화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내용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요. 마침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시와 그림의 찬양 임재.

0: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창세기 39장 23절의 말씀, 오늘 제1영광교회 김정희 목사님과 함께 묵상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줄 묵상 사연도 기다립니다.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앞서서 온갖 고난의 상황에서도 함께 하신 여호와 이야기 나눴는데요.
1: 네. 그런데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특징이 또 하나가 있는 것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반드시 형통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0: 아멘. 아멘.
1: 감옥에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당에 그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요, 그 관원장이 다시 복직한 후에 요셉을 까맣게 잊고 만 겁니다. 그러나 참 놀랍게도 2년 후에 바로왕이 꾼 꿈을 아무도 풀어주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 관원장이 바로 이 요셉을 기억해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요셉은 총리로 그렇게 등극하게 됩니다.
0: 네.
1: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0: 아멘. 아멘.
1: 사람의 시간표는 늦어져도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한치도 어긋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형통이라는 말은요, 그래서 상황이 늘 편안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 모든 과정 자체가 결국 선한 곳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할 수 있죠.
0: 아멘. 그러니까 형통은 상황이 편안하고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술술 풀리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선한 계획으로 향해가는 그 모든 과정 자체를 말한다는 의미인 거군요.
1: 그렇죠.
0: 네.
1: 그런데 이 형통에 대한 약속은 요셉 한 사람을 위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시면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 때 이미 주어졌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손자 야곱, 그리고 증손이었던 요셉에까지 그 말씀 그대로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세대를 이어서 다음 세대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0: 네.
1: 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조금도 흔

0: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1: 아멘, 아멘.
0: 태양을 한번 보시면요, 이 태양빛이 닿지 않는 곳이 없는 거 아시죠? 집에 있을 때나 학교에 갈 때나 직장에서 일할 때 서울에 있던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가든 이 태양빛은 언제나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노래했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1: 아멘.
0: 태양빛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겪는 어려움이 아무리 힘겨워도 그것이 결코 불행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쁜 결과를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허락하실 이가 없기 때문이죠.
1: 네, 참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네.
0: 예,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마음이 무거우신 분이 있으신가요? 사람에게 상처받고 억울한 자리에 놓여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아멘,
0: 여러분의 인생
1: 아멘.
0: 이야기의 행간에도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하는 말씀이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
1: 아멘.
0: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1: 네. 목사님께서 앞서서 혹시 지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마음이 무거우십니까?라고 물으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 물음에 또 문자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한줄 묵상 또 청취 소감 받은 은혜 보내주시면 또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이 말씀 배경 화면으로 제작했는데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샵 1069번으로 씨앗 이렇게 두 글자 보내시면 배경 화면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또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계신 듯 합니다. 7895번님, 씨앗, 이렇게 두 글자 보내시면서 힘들 때 위로가 되는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0490번님, 사연 소개해 주세요.
0: 예, 이번 주일 설교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걸을 때, 때로 내려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지 간에 형통의 자리다. 결국에는
1: 아멘.
0: 역전을 이루신다.
1: 아멘.
0: 아멘입니다.
1: 네. 주일 예배 설교에서도 또
0: 네,
1: 같은
0: 같은
1: 방향의
0: 메시지로.
1: 말씀을 받으셨나 봐요.
0: 네,
1: 네.
0: 아, 참, 말씀의 역사가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1964번님, 오늘의 말씀이 제게 하시는 말씀인 듯 합니다. 억울한 일로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마음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이겨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참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0: 아멘.
1: 네. 아, 0372번님의 사연도 소개해 주세요.
0: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에 늘 기쁘게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형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 아멘. 네. 주님께서 선한 계획을 이뤄가고 계시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그 모든 시간들이 형통입니다. 오늘 형통에 대한 의미를 저도 제대로 배우게 됐네요, 목사님.
0: 그래도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그 믿음에 서면 또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1: 그러게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0: 네.
1: 1033번님, 말씀 씨앗 늘 힘되고 은혜됩니다. 사실은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일을 하고 있어요. 형통의 삶을 인도하시리라 믿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최근에 갑작스럽게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겪게 돼서 참 힘들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실까 의문도 들었는데, 주님 붙잡고 견뎌내고 있습니다. 다시 제게 힘주시기를,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다시 여쭙고 선하신 주님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0: 네,
1: 네.
0: 맞아요. 지금 겪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다할수 없을 때가 참 많죠. 그러나 늘 그러던 것 같아요. 지나고 나면,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나를 성장케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겪게 하신 또 어려움도 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 말이에요.
1: 네.
0: 늘 지나고 하니까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0: 네.
1: 왜 그때는
0: 네.
1: 몰랐을까요?
0: 먼저 감사할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0: 기뻐하셨을 때 말이에요.
1: 네.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 씨앗,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미리 감사하고 먼저 찬양하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9327번님 사연 소개해 주세요.
0: 저의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형통 속에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0372번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에 늘 난 기쁘게 제게 준 것을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또 이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지내고 계시네요. 8061번님 사연 소개해 주세요.
0: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린 늘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1: 아멘. 아멘. 아멘. 아멘.
0: 정말 그 동행과 형통의 의미를 정말 삶에서 좀 깊이 체험하신 분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네.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나올 정도로 그 은혜를 경험하신 분 같아요.
1: 네. 어렵고 힘들 때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또 굳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1: 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한 줄 묵상 고백 이 시간 보내주시면 또 같이 나누고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 말씀 창세기 39장 23절 멋진 배경 화면으로 저희가 제작했는데요.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샵 1069번으로 씨앗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7544번님의 고백 목사님 소개해 주세요.
0: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 감사하고 참 행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1: 아멘. 오늘 참 이런 고백들이 많네요. 9327번님께서도요. 저의 지금 이 시간도 결국 하나님의 형통 속에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아멘.
0: 아멘.
1: 네. 주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형통입니다. 네.
0: 아멘.
1: 네. 2804번님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사업을 하며 억울한 소송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저와도 함께 해주시고 피할 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네. 당연히 함께 하시지요.
0: 맞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은 아직 그 문제가 정말 잘 풀려지지 않아서 답답하고 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막막하실 것인데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사연 주신 정말 그 중심 가운데 또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또 확신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피할 길 열어주시고 아멘. 그 상황을 이겨갈 수 있는 담대함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1: 네. 요즘 그렇게 살고 계신 분이 사연을 주셨어요. 7602번님, 요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실히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0: 와.
1: 와.
0: 정말 대단한 믿음, 대단한 확신입니다.
1: 네. 우리 모두 다 그러한 일상을 충만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1: 말씀의 씨앗 심기 더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어느덧 네.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오늘 제1영광교회 김정희 목사님과 함께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나눴는데요. 벌써 마칠 시간 됐어요, 목사님.
0: 네. 참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 나누면서 저 또한 뭉클해지는 시간이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저도 느끼게 됐습니다. 주님과 함께 행복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행복을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아멘. 지금까지 말씀의 씨앗 심기 서울 제1영광교회 김정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형통의 삶 잘 살아가세요.
1: 아멘. 주와 함께 동행하고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이고 형통입니다. 오늘 그런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녁을 맞이하면 참 좋겠네요. 많은 분들이 또 각자만의 묵상과 고백의 사연 보내주고 계세요. 다 나누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미처 다 나누지 못했는데요. 생방송 후에 또 선물 당첨된 분께는 별도로 당첨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오스의 찬양 내 모습 이대로 이 찬양 끝곡으로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39장 23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저녁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오늘 저녁에도 꼭 붙잡으세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꿈과 사랑이 있는 웅촌교회 오석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예수의 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너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대제사장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진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린 이 제사와 예수님의 제사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서 드린 그 짐승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피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 구약의 황소와 염소와 이 송아지의 피와 이 예수의 피가 어떻게 다른지, 예수의 피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 오늘 이 예수의 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생명의 신비가 이제 피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요즘 병원에 검진받을 때 가장 필수적으로 하는 검사가 피 검사입니다. 피를 검사해 보면 우리 몸속에 있는 대부분의 질병을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가 이렇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지만 결국 내가 우리 인간이 마지막에 죽게 되는 것은 늙어서 병들어서 이렇게 다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피 때문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피에 어떤 생명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죽게 되지요. 우리가 흰 쌀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푸른 채소들을 먹고 생선도 먹고 또 육고기들을 이렇게 먹는데 피는 왜 이렇게 붉은가? 우리 인간은 그 원리를 이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과학이 이렇게 발달해도 인간은 피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피를 콜라처럼, 음료수처럼 이렇게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속에 있는 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 얼굴의 색깔은 참다 다릅니다.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황색인도 있고 그렇지만은 피의 색깔은 똑같습니다. A형이 있고 B형이 있고 O형이 있고 AB형이 있고 또 사람이나 동물이나 생물에 상징하는 피는 이렇게 다 붉습니다. 피부와 관계없이 모든 동물과 생물에 관계없이 피가 다 이렇게 붉다는 거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의 그 피의 혈관의 총 길이는 12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지구의 둘레가 4만 킬로인데 지구를 세 바퀴 돌 정도의 긴 혈관을 우리 몸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적당한 피가 있어야 하고 그 피가 부족하면 결국 죽는 것입니다. 피는 맑고 깨끗해서 산소를 이렇게 공급해야 하고 결국 우리의 잘못된 식생활이나 많은 어떤 육식 같은 걸로 피가 깨끗하지 못하고 끈적거리게 되면 이 온갖 성인병이 인간에게 오게 되고 결국 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무트로 올라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후에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구약의 짐승의 피, 제단에 뿌려진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와 같은 짐승의 피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교체될 것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될 것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짐승의 피는 결국 불완전한 피였고 제사 드릴 때마다 피를 흘려야 했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는 온전한 피요, 영원한 피요, 한 번으로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피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능력이 무엇인지 오늘 한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의 피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는 만능 세제와 같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기에 죄사함이라 하지 않고 사함이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의 피는 단순히

0: 죄를 용서하는데 그치지 않고 예수의 피는 모든 것을 이렇게 청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방 같은 곳에 뭐 끈적끈적하게 더러운 기름때가 있을 때이 세제로 깨끗하게 이렇게 씻어내지 않습니까? 근데 내 속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이 정말 이 무서운 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더러운 양심을 씻는 것이 뭐냐? 이 예수의 피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모든 것에 피를 뿌렸습니다. 피를 뿌리지 않는 곳에는 기름을 발랐죠. 왜냐하면 그들은 피가 청결하게 하고 악한 것에서 해방시키고 보호한다는 것을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만능 세제와 같습니다. 예수의 피가 뿌려지면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의 피는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과 우리의 행실을, 무엇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실을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마음과 양심을 깨끗하게 하려고 무슨 행함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행실을 통해서, 뭐 선함을 통해서, 뭐 의로운 일을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적선을 통해서 내 마음과 양심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할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의 피를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나를 깨끗하게 하고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다 씻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내 자유케 한다는 이 예수의 피 아래 머무르면서 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애청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몸에 피가 끈적끈적하면 우리 다 병들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몸에 피가 돌지 못하면 피가 식으면 우리 생명이 끝납니다. 오늘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피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셔서 내 속에 피가 순환하고 내 속에 피가 더워지고 내 속에 피가 역사해서 우리 모두 예수의 피 능력으로 죄사함 받고 우리의 양심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애청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웅촌교회 오석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2-225-690번, 225-0690번 웅촌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정호입니다. 얼마 전에 대화 중에 한 후배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을 돌아보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별로 다를 것이 없어요. 내가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달라는 기도가 대부분인데

이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 참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일 수 있겠어요. 예전에 저 역시 같은 기도의 제목들로 주님께 나아갈 때 제 영혼 깊은 곳에서 올라왔던 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내가 필요한 것을 정말 모르실까? 제 머리가 아니라 제 영혼이 아, 주님은 정말 다 아시는구나 라고 인정하는, 그리고 또 믿어지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제 주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됐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의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지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목도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 하시죠.

워십빌더스의 성도여 다 함께, 그리고 이어서 지선의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다른 곳에도 소망이 좀 있고 또 예수 안에도 소망이 조금 있고 이게 아니더라고요.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더 주님을 닮아가다 보면, 또 주님으로 채워지다 보면, 아, 주님 안에 진짜 소원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니 그 소망 되신 주님으로 채워져가는 그런 하루하루, 특히 오늘 오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주님과 함께하고 연합하고 또 주님으로 채워져가는 그삶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후의 묵상, 헐몬의 이슬.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 5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면 바닷가의 그 많은 모래의 모래알 사이에 끼어있는 나를, 그렇게 작은 나를 묘하게도 주님은 아십니다. 베들레헴, 유다 고을 중에 아주 작은 마을이고 그곳에 작은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영원히 함께 하실 메시아가 그곳으로 오신다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베들레헴 마을, 나귀들과 양들, 염소들, 낙타와 풀벌레들이 있는 구유 옆에 있던 비천한 여인 마리아의 안으로 오셨습니다. 그 후에 그 주님은 산과 들과 강들을 뛰어다니는 유다의 사자가 되셨습니다. 시온산과 헐몬산을 뛰어다니셨고 또 느보산에서 아라랏산으로 번쩍 뛰시고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도 뛰어다니시는 숫사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람은 나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새 베들레헴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영원한 승리의 사자로 다시 서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는 주님을 응원하는 편지를 쓰겠습니다. 여기 작은 이들의 마음 동네인 새 베들레헴으로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세 곡의 찬양 함께 하셨어요. 먼저 한이의 행복, 그리고 김종찬의 여호와는 너에게,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은 이정림의 은혜의 힘입니다 였습니다.

두 곡의 찬양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부흥한국싱어즈의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였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아주 오랜만에 보내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 부흥이 있었던 그 예수 전도단에 실린 앨범이에요. 양진이 부른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두 곡의 찬양, 테너 조철이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그리고 클래식 콰이어의 은혜로만 들어가네, 두 곡 이어서 함께 하시죠.

은혜로만 들어가네. 클래식 콰이어의 찬양이었습니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예요. 두 곡의 찬양도 준비했습니다. 팀룩 워십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그리고 진아의 음성으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산성,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연합하고 또 주님 안에 거하시는 그 기쁨으로 두려움 없는 하루 마무리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그대...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하늘의 은사를 선물로 주시며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믿음에 복을 주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붙들고 계심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삶을 온전히 바꾸실 수 있는 크신 하나님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풍성한 찬양 가운데 주님만 붙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첫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온 기장의 찬송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첫 찬양으로 들으셨고요. 이어서 주님 나를 택하사 올레이 선스 경배와 찬양의 라이브 시랑 함께 들으셨고요. 나무엔의 주 예수 대문 밖에 찬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지금도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이 시간 찬양으로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어디서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문자 메시지로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아름다운 이야기들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 기억하면서 찬양 세곡 함께 듣고 오시죠.

나 승리의 노래 부르리, 김명식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세 곡은요, 이브트 마리의 나의 부르심, 이어서 홀리원의 찬송 편곡, 그날이 오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양과 편곡된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풀리버 미니스트리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찬송가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 찬양하며 쉼을 얻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조수아의 음성으로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영어 찬송 다마리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듣고 오셨고요. 2672번님께서도 이 방송 함께 해주셨고요. 매일 극동방송 들으며 너무 감사하시다고요. 나 기뻐하리 찬양도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방방곡곡 내 삶의 노래로 애청해주고 계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샵9330 문자메시지로 여러분 듣고 싶은 찬양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도 좋고요. 축하 메시지 모두 좋습니다. 보내주시는 동안 우리 2672번님께서 신청해주신 나 기뻐하리 함께 듣고 오시죠.

우리가 겸손히 엎드릴 때 구원의 기적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귀한 찬양들 함께 나눴는데요.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먼저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 평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보내주시고 또 함께해 주신 분들 참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수 시내가에 생명수 시내가에 매주 이 시간에는 울산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충만하신 여호와의 영광을 보라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앤드류 모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평생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또 그것을 강조하며 살았던 분입니다. 그가 쓴 책 Absolute Surrender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완전한 순종이라고 번역이 되어서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에서 모레이는 하나님께 완전히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내 삶의 주권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그렇게 묻습니다. 머레이는 그의 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순종은 사람의 의지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그 순종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무언가 어떤 뭐 특별한 능력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머레이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 내 삶을 드리고 그러므로 내 삶의 주인이 그분이 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자신의 삶을 온전히 그분께 드리고 그분을 주인 삼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는 성령 충만하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머레이에게 성령 충만은 이 성령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모든 삶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도록 내가 기다리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완전한 순종에서 그는 성령님의 뜻에 엎드리라, 성령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기대라, 성령님께 복종하라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머레이는 이 완전한 순종은 사람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우리를 성령의 능력에 의존하는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성령 충만이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앤드류 머레이가 말하는 완전한 순종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제 삶의 주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고 자기의 삶을 다스림을 받을 때 그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레이는 완전한 순종은 자기 부인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내 생각보다 성령님의 생각이 앞세우고 내 계획보다 성령님의 인도를 기다리고 내 능력보다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렇게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 자기 자신이 아닌 성령님, 그렇게 자기 자신이 부인될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것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순종할 마음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하시고 또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능력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의 핵심은 성령의 능력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을 성령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성령의 능력을 얼마나 경험했는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나는 지금 내 삶을 얼마나 드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따라갈 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삶 속에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완전한 순종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의 대단원의 마지막인 부분입니다. 이 다섯 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그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진영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지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두 번이나 불러 올리시며 40주야를 그와 함께 대면하시고 명령하셔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게 하심으로 그러므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동하고 함께 머무르는 성막 중심의 편제를 이루고 그리고 그의 이끄심을 따라 걸어가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세워지고

주시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34절을 보면 모세는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름과 영광으로 표현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세운 그 성막 위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진술을 오늘 본문에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35절에도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이 말을 왜 연이어 두 번 반복해서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셨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머무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르로 가실 때에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그 고백, 그 기초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그들이 세워진 것처럼 교회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의 터전 위에 세워진 신앙 고백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면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하는 고백, 그분의 명령,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공동체여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생각과 계획과 행동이 오직 주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생각과 계획과 모든 행동들은 교회 안에서 아무 가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성도요, 또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성민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도이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성도 성민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것을 알고 살아가면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갈 삶의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성도요 성민으로 그 나라의 삶을 지금 이 땅에서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장차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에 성민으로 준비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것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누누이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복이 준비되지 않은 자는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선택되어졌고 그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지금 준비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그 나라에 합당한 성민이 되기 위해 지금 여기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실 때에 편하고 좋은 길을 따라서 뭐 한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 거리인데 그냥 그렇게 바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2년을 광야로 돌리십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38년을 광야로 돌리십니다. 그러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그 광야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가나안에서 훈련하는 겁니다. 그 훈련이 된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고 그 훈련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38년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이고 성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준비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를 광야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지금 광야를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훈련되고 연습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백성 성민으로 잘 준비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4절과 35절에 보면 회막 그리고 성막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회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상징이 구름이 임하고 그리고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따로 구별하여 세운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 보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으로 이름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가운데 모세가 있을 때에 그때에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따로 장막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다라고 해서 그것을 회막이라 이름하고 그리고는 모세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자기의 장막 문 앞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는 걸 보았고 그리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여호와의 영광의 그 구름이 그 회막에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장소는 오롯이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와의 만남의 장소였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34절, 35절의 회막은 그 회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구름이 회막에 임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충만했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 회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했고 그 회막인 성막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성막이 없을 때는 회막이 그 기능을 했지만 이제 성막이 세워졌으니 성막이 곧 회막이었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회막을 통해 모세만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제는 성막을 통해 누구든지 그 성막들 제단으로 나와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름의 회막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것은 이제 모세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중심에 성막을 세우고 그 위에 구름과 영광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후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가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성막에 임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진영에 세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자 이스라엘 자손이 나아갈 길을 여호와의 영광이 친히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입니다. 36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다 말씀합니다. 성막을 이스라엘 진영 중앙에 세워놓고 있으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임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진영 위에는 그 구름이 넓게 펼쳐져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합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그 구름 안에 있는 불로 이스라엘 진영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그 성막에서부터 구름이 걷어 올라가서 하늘에 있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다 정리하는 겁니다. 텐트를 다 거두는 겁니다. 그리고는 구름이 이동하기 시작하면 그 구름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도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37절에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자 그들이 머물러 할 때, 그들이 이동할 때,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이동해야 되는지 그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38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머무를 때나 그들이 행진할 때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이끄시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광야에서 그들이 나아갈 길을 보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이끄셨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죽음의 땅이라고 불렸던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성인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여리고 백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 때문에 놀랐냐면 아니 저 백성들은 도대체 어떤 백성이기에 저 죽음의 땅 광야를 건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들을 이끌었대. 와,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 두려웠던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광야를 통과하여 약속하여 주신 그곳까지 이르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인생 광야의 길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에 니콜라 에르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낯선 이름인데 이 사람을 우리는 잘 압니다. 누구로 잘 아느냐? 로렌스 형제로 잘 압니다. 이분의 고향이 로렌이기 때문에 로렌의 형제다 그래가지고 로렌스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의 삶에 머물기를 소망했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 안에 머물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는 유명한 수도 사제도 아니었고 또 수도 원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도원 주방에서 주방 일을 하는 형제였습니다. 처음 수도원에 들어갔을 때에 그래서 자기에게 주방 일이 맡겨졌을 때에 주방 물건을 잘 깨트리는 주방 일에만도 아주 서투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늘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늘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주님의 임재를 연습했더니 나중에는 아주 특별한 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보면 그 수많은 수도 원장들이, 수녀 원장들이, 그리고 수도 사제들이 그를 찾아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임재에 함께 머무를 수 있는지 묻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일하는 수도원의 주방은 분주한 곳입니다.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화구에서 그리고 이 풀무에서 나는 소리, 또 요란하게 서로 요리를 만들며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주고받는 소리들로 인하여 시끄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보면 그는 그 바쁜 주방에서도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았고 그리고 괜히 서두르지도 않았고 각각의 일을 차분하게 평안하게 그 일을 처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일하는 시간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시간이 서로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일하는 시간이 똑같이 기도하는 시간과 같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도와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때에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할 때에도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잘 이루어지면 그러면 그가 있던 자리에서 주방의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도하는 시간은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 특별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방을 떠나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방에서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일을 멈추어야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과 동행도 끝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에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도하는 시간과 일하는 시간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언제나 하나님이 그와 임재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거고, 그래서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그의 얼굴에, 그의 삶에 나타날까? 거룩한 삶은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일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일을 멈추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는 일상의 일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기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작은 일이 그에게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로렌스 형제에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대단한 신비로운 그러한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위해 맡겨진 일을 하고 또 잘못되면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을 하는 모든 일을 마친 후에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러한 일이 반복되는 것이 그것이 그의 일상이고 그의 삶이고 그의 기도이고 그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는 오랜 시간이 지나자 처음에는 애써 하나님을 생각하며 자기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가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일상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복입니다. 그분의 충만한 임재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어느새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그분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익숙하고 편안하고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인생 광야, 죽음의 땅을 통과하는 과정이라 할지라도 그때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평안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고 서는 것, 그 모든 일에 주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아무리 결단해도 우리의 힘으로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때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완전한 순종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께서 기뻐하실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임재 안에 있으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0: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수 신의가에 지금까지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신의가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은혜동산교회가 설립 10주년 기념예배 및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은혜동산교회에서 9월 6일 주일 오전 11시에는 10주년 기념예배, 12시 30분에는 참석하신 분들을 위한 식사교재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어서 오후 2시에는 10주년 전도축제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남노회, 남선교회 부산연합회에서 주최하는 2016 연합부흥사경회가 열립니다.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 경험자의 가르침이란 주제로 열리며 봉덕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성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9월 6일 오후 3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한세로교회에서 열리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예은교회 사랑나눔바자회와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사랑나눔바자회 예은플리마켓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9월 13일 주일에는 라이프로드 싱어즈와 함께하는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9월 13일 주일 저녁 7시에 북구 가재길에 위치한 예은교회 본당에서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6-8885번, 지역번호 052-286-8885, 예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시 동구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울산 미포교회에서 열리며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예배의 자리로 마련된 이번 집회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교회 청년부나 청소년부 등 단체로 참석하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지역번호 052-233-7424번,

지역번호 052-233-7424 울산 미포교회로 문의하시고 참석인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더브릿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브릿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 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 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브릿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WCA에서 진로캠프 유르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되어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977-3520번, 지역번호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7-1901번, 지역번호 052-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 방송 전도 프로젝트 언양 제자들 교회 이영우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언양 제자들 교회 이영우 목사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정한 곳이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한 부류는 가야 할 곳을 정확하게 알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방랑자, 유랑자라고 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나그네, 순례자라고도 합니다. 방랑자의 삶은 정한 곳이 없기 때문에 이리저리 떠도는 삶을 삽니다. 겉으로는 자유롭고 편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고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방랑자의 내면의 공허함과 무엇으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두려움과 공포가 그 삶을 짓누릅니다. 그 공허함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쾌락과 물질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랑자들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방랑자, 유랑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랑자는 자신의 의지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귀가 그들의 아비가 되어 그들을 거짓으로 사로잡아서 유리하고 방황하며 살게 합니다. 방랑자는 그 고통 속에서 스스로 벗어날 길도 모르고 벗어날 힘도 없으며 헤어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토굴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직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방랑자들의 삶을 순례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0: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방랑자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건져주실 구원자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방랑자가 고통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랑자가 순례자가 되었다고 갑자기 모든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순례자는 늘 함께 하시는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움의 삶을 사는 순례자는 어둠 속에서 신음할 때도 빛으로 오셔서 인도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지만 늘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기쁨과 감사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더 이상 토굴 속을 향하여 걸어들어가는 방랑자의 삶이 아닌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순례자의 길을 기쁨으로 가득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 만나보세요. 어떤 외로움도 사람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교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험난한 외지에서 몇 년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 있었는데요. 몇 년째 단 한 영혼도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은 자신의 모습이 너무 비참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 순간에 선교사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선교사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힘들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는데요. 고개를 들어 눈앞에 사과나무를 보아라. 농부가 7년 동안 아무 말 없이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나서야 열매를 맺는단다. 지금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큰 깨달음을 얻은 선교사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는데요. 타임지가 선정한 가장 위대한 선교사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죠. 수확은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복음의 씨앗을 날마다 뿌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지혜의 말씀 시편 85편 말씀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지혜의 말씀 시편 85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갖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 더 열심히 해서 열매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 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 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 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1: 믿음의 어머니가 눈물로 심은 구원의 씨앗, 전파 선교사. 자녀를 향한 영혼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이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께서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실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지금 바로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선교사로 헌신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과 함께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누가복음 10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 우리가 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오늘 이 하루도 사랑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목숨,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오늘 하루의 마무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인사드립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조시연입니다.

첫 곡이었습니다. 기프티드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들려드렸어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오늘 오프닝에서 나누었던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사랑 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음과 목숨을 다해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오늘 이 저녁,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면서 두 곡의 영어 찬양 이어드립니다. 리미 오웬스가 부른 You Shall Love the Lord,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그리고 스콧 웨슬리 브라운입니다. I am not religious, I just love the Lord. 나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입니다. 두 곡 들려드릴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신나는 스콧 웨슬리 브라운의 I am not religious, I just love the Lord. 그리고 리미 오웬스가 불렀습니다. You shall love the Lord.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시라. 시편 71편 5절 말씀입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립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거나 앱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손경민 목사님의 행복, 그리고 왕현의 주 사랑을 따라 들려드렸습니다. Evening Praise, 이제 오늘 끝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 시간이네요. 오늘 끝곡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아이자야 61의 찬양 올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제작 진행의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평안하세요.

0: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 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 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 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1: 믿음의 어머니가 눈물로 심은 구원의 씨앗, 전파 선교사. 자녀를 향한 영혼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이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께서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실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지금 바로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선교사로 헌신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과 함께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이 프로그램은 6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믿음의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와 함께합니다. 거룩한 전쟁은 철로 역정으로 알려진 존 번연의 또 다른 대표작으로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성도의 내면을 공격하고 그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다양한 묘사를 통해 소설의 형태로 구성한 작품입니다.
1: 나는 맨소울을 처음 우주에 지어진 목적대로 내 아버지께서 거하실 곳으로 세울 것입니다. 맨소울을 경이로운 걸작, 자비의 기념비, 그 영광을 흠모하는 자로 만들 것입니다. 맨소울의 주민들은 이곳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여러분은 이전에 올려다보던 차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와 내 아버지와 총리 대신과 이곳에서 누리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낙원에서 여러분은 더 이상 살인자들이나 디아볼루스의 무리 그리고 그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 나의 맨소울이여. 여러분을 대적하는 음모와 악한 계획은 더 이상 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악한 소식이나 디아볼루스의 북소리를 듣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을 치려는 디아볼루스의 무기나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는 악한 문장이 그려진 깃발은 어디에도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장군이나 갑옷, 군사나 용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더 이상 슬픔이나 탄식은 없습니다. 그 어떤 디아볼루스의 부하라도 절대 여러분이 거하는 곳에 숨어들지 못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 생명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 달콤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생명입니다. 오 맨소울이여, 여러분은 낙원에서 여러분과 같은 길을 걷고 여러분과 같은 슬픔을 경험했던 이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또한 내 아버지의 궁정과 왕의 성을 위해 택함을 받고 구속받고 구분된 자들입니다. 모두가 여러분을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을 만나면 마음에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낙원에서는 태초부터 아무도 보지 못한 놀라운 것들을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나의 아버지와 내가 공급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그곳에 가서 누릴 때까지 이것들을 궁정보고에 봉인해 두셨습니다. 앞서 이곳에 있는 맨소울을 허물고 다른 곳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분을 사랑하며 기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존귀하게 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얼마나 더 기뻐할까요? 오 맨소울이여, 내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호위하도록 그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람의 날개를 타고 날아오를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여러분을 안내하고 여러분이 바라던 안식처로 여러분을 데려다 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진리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가 와서 여러분을 데려갈 때까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겠습니다. 가장 먼저 내가 여러분에게 준 옷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이 옷은 고운 세마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옷을 희고 깨끗하게 유지하면 여러분의 행함이 내게 기쁨이 되고 여러분이 내 백성임을 세상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 보는 사람들의 눈이 부실 만큼 여러분의 삶에서 광채가 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른 대로 여러분을 꾸미고 여러분의 길을 곧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왕이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흠모하십시오.

되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을 예배하십시오. 여러분의 옷을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여러분에게 샘을 주었습니다. 옷이 더러워지거든 그 샘에 가서 옷을 빠십시오. 자주 가서 옷을 빨고 더러워진 옷을 입고 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면 내게 수치와 치욕이 되고 여러분 또한 불편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준 옷이 더러워지거나 육신 때문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언제나 여러분의 옷을 하얗게 지키시고 여러분의 머리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십시오. 나의 맨소울이여, 지금까지 내가 여러 번 여러분을 디아볼로스의 음모와 계획과 공격과 책략에서 구해냈습니다. 그 대가로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나의 선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나의 사랑과 나의 끊이지 않는 친절함을 기억하십시오. 이 기억이 내가 여러분에게 베푼 은총을 따라 살아갈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옛적에는 희생 제물을 끈으로 금제단 뿔에 묶었습니다. 오, 나의 복된 맨소리여, 여러분에게 이르는 말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나는 살았으며 또한 난 죽었습니다. 나는 살아났으며 여러분을 위해 다시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난 여러분이 죽지 않도록 살아났습니다.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살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여러분을 내 아버지와 화목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통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유익을 끼치겠습니다. 죄 외에 그 무엇도 여러분에게 상처를 낼 수 없습니다. 죄 외에 무엇도 나를 근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죄 외에 그 무엇도 여러분을 패배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맨소울이여, 깨어 경계하십시오. 디아볼로스의 잔당에 맨소울 성벽에 숨어 사는데도 내가 왜 내버려 두는지 압니까? 여러분이 깨어 여러분의 사랑을 시험하며 경계하고 나의 고귀한 장군들과 군사들, 나의 자비를 소중히 여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디아볼로스의 부하들이 성벽이 아니라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요새에서 살던 때 여러분의 처참한 상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 맨소울이여, 만일 내가 성벽에 숨어있는 디아볼로스의 부하들을 모두 죽이더라도 다른 부하들이 외부에서 몰려와 여러분을 결박할 것입니다. 내부의 잔당을 모조리 끊어내도 외부의 악한 세력이 자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고 순식간에 여러분을 삼킬 것입니다. 그래서 성 내부에 디아볼로스의 잔당을 남겨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기 위함이 아니라, 물론 여러분이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뜻대로 한다면 여러분에게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유혹의 손길을 뻗치더라도 그를 통해 여러분들이 내 아버지께로부터 오히려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나의 목적입니다. 아버지의 임재 속에서 간구하고 전쟁에 대해 배우고 겸손을 깨닫는 자가 될 것입니다. 나의 맨소울이여, 여러분의 사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성벽에 숨어 사는 자들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한 분에 대한 사랑을 잃지 마십시오. 디아볼로스의 잔당을 볼 때마다 날 더욱 사랑하십시오. 난 죽음에 이르게 할 독화살에서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 왔습니다. 디아볼로스와의 싸움에서 여러분의 친구인 나의 편에 서서 내게 힘을 보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내 아버지와 궁정의 모든 자 앞에 설 때 내가 여러분의 편에 서겠습니다. 유혹이 있더라도 날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겠습니다. 오, 나의 맨소울이여, 나의 장군들과 군사들, 나의 무기가 여러분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을 위해 싸웠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오, 맨소울이여,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여러분의 손에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면 디아볼로스가 여러분을 완전히 짓밟고 부셔버렸을 것입니다. 나의 맨솔이여, 그러므로 그들을 먹이십시오.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시오. 여러분이 건강하면 그들도 건강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휘청거리면 그들도 병들고 약해질 것입니다. 오, 맨솔이여, 나의 장군들을 병들게 하지 마십시오. 만일 그들이 병들면 여러분은 건강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들이 약해지면 여러분은 강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들이 용기를 잃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왕을 위해 용맹하게 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감정이나 감각에 따라 살지 말고 나의 말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오, 나의 맨솔이여, 내가 여러분을 떠나 있는 동안 내가 한결같이 여러분을 사랑하며 영원히 내 마음에 여러분을 품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오, 나의 맨솔이여, 여러분은 나의 사랑하는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경계하고 싸우고 기도하며 나의 적들에 맞서 싸우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명하노니 나의 사랑이 한결같음을 믿으십시오. 오, 나의 맨솔이여, 내 마음과 사랑이 여러분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낙원이 여러분의 영원한 집이 될 때까지 깨어 나의 말을 굳게 붙드십시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곁으로 직접 오신 분이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밤 그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으로는 마이클 카드가 부른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참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대단한 해결책이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네 편이야. 뭐 그런 말 한마디가 아닐까. 곁에 누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견딜 힘이 생기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다 없애주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직접 보내셨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 앞에 계시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오버플로우의 주님 계신 곳에, 히스플랜의 새 힘어들이, 텐트메이커스의 주님 하늘문을 열어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아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어버립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잊고 있다가 힘들어지면 그제서야 아, 하나님 어디 계셔요? 라고 이렇게 막 찾곤 합니다. 뭐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찾을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동안에도 이미 곁에 계셨습니다. 그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변하지 않는 그분의 약속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바쁘게 지나오셨다면 그분은 하루 종일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장윤영의 내 노래는 예배, 오벳의 하나님 내 삶에, 김상진의 너를 선택한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찰스 스터드 선교사님은 원래 영국의 부잣집 자제이고요. 캠브리지 대학교의 크리켓 선수로 국가대표를 할 만큼 유능한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유산을 신앙과 구제에 쏟아부으면서 중국 선교사로 떠나기로 대결단을 내리고요. 중국으로 떠났고 또 노년엔 아프리카에 아무도 선교사로 가지 않는단 말을 듣고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도 또다시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부귀 영화를 부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한평생 헌신하며 복음을 전한 찰스 스터디의 유명한 말, 유언이 있는데요. 일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목은 오직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어느 날 두 줄짜리 금언을 낳아 들었네. 종종 걸음으로 삶의 길을 가던 날 내 가슴에 확신을 심어준 그 말, 영영 내 마음을 떠나지 않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아버지여, 심오한 목적을 내게 주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당신 말씀 품도록, 어떤 풍파가 와도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소서. 하루하루 일상에서 당신만 기쁘시게 하도록.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같이 슬프며 나같이 행복한 자가 있을까? 나같이 겁쟁이로서 나같이 담대한 자가 있을까? 나같이 추하고 나같이 아름다운 자가 있을까? 나같이 고

사명의 길 박주옥 목사님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에레지의 사나 주구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요즘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이 명언을 듣고 나서 저는 깊은 묵상에 빠졌는데요. 이 찰스 스터드의 말씀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이 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 나 지금 구하오니 주님의 뜻 이루소서. 마침내 하늘 부르심을 받는 그날 나는 고백하리. 주님 위해 살 가치가 있었다고.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문자 샵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의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료문자 샵1069 우물정1069인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이 로마서 14장 8절 그 다음 구절인 9절을 읽으면 이렇게 돼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아,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런 결단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그 사명의 길 제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 길 나 혼자만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손 꼭 붙잡고 그 사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어가고 계십니다. 내 손 잡아주신 그 주님의 손 꼭 붙잡자고요. 놓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함께 힘차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완전한 사랑, 메리 제인의 찬송이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찰스 스터드 선교사의 오직 한 번뿐인 인생,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데요.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이고요. 속히 지나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발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는지, 어떤 상황들이신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세요. 너의 인생은 한 번뿐이다. 속히 지나가리라.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나의 일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나의 처지를 모르는 것 같고 내가 하는 일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눈물도 한숨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요. 내가 주를 위해 한 그 일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요.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억울한 상황을 속히 풀어주시며 마침내는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우리 힘내자고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사명의 길에는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십니다. 그런 여러분을 저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이규현 목사는 자신의 책 영에 속한 사람에서 그리스도인은 순례의 길을 나선 사람들이기에 세상에 적응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육체의 자랑이 가득한 화려한 도시보다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광야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머물 곳입니다. 때문에 즐거운 망명자로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것이죠. 세상에 물든 때를 날마다 벗겨내고 성화에 이르기 위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또 섬김과 전도의 길목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삶. 그렇게 그분과 교제함이 하나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홀리원의 주께 가는 길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웅재의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띄워드리고요. 여사 하은의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오벳의 수고하고 무거운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멀스미의 Love Up가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문서화의 고난 내 영혼 편히실 곳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조홍성의 예수 나를 사랑하시네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앤 윌슨의 My Jesus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기프티드의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찬송가 밴드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홍지승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한경미의 오신실하신 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마커스 월십의 내 맘이 낙심되며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스포츠 경기, 운동 경기의 묘미는 바로 지고 있다가 단숨에 역전해서 이기는 그런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누구나 다 최선을 다하지만 지고 있는 팀이면 이기기 위해서 투지가 더 불타오릅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내 안에 있었는지도 모르는 정말 큰 능력이 발휘가 돼서 또 이렇게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은 지금 내가 지쳐있고 뭔가 내 삶은 더 암울해져만 가고 이전보다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 이런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아니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의지에서 역전을 꿈꾸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역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삼고요. 그리고 오늘도 역전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을 분명 이전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전해드렸어요. 뒤처진 것 같은 그런 패배의 의식이 참 삶을 힘들게 만듭니다. 더 암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저는 항상 역전을 꿈꾸고 뭔가 더 승리할 수 있는,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순간을 꿈꾸지만 현실을 보면 그러지 못할 상황에 내가 놓여 있음을 알고 좌절할 때가 너무나 많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전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또 신뢰하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삶. 주님, 저는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왜 지금 그대로인가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까요? 하지만 온전히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또 보여주시며 이끌고 계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하면서 역전의 하나님 그 은혜를 풍성히 누려보시길 축복합니다. 북녘 땅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도 분명히 역전될 거예요. 그날을 기대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방송가 중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니까 역전된 삶을 살아가고 계시죠? 그 은혜의 사연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나눠주십시오. 오늘은 북한군 인민군 병사로 복무하시다가 우리나라로 귀순하신 후에 목회자로 헌신하고 계신 임바울 목사님의 나의 하나님 칼럼 전해드릴 거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자세한 한반도 날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북한 관련된 소식을 분석해보고 기도 제목도 나누는 북한 바로보기, 잠시 후에 이수봉 목사님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기대해 주십시오. 문자 50원의 유료 문자죠.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0: 임바울 목사의 나의 하나님.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군 병사로 복무하시다 휴전선을 넘어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1: 안녕하세요. 국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동포들이 살아가고 있는 북한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극빈한 나라 중에 하나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아프리카보다 더 못 사는, 먹고 사는 문제조차 해결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 처한 나라가 북한 땅이고, 우리 북한 동포들은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던져졌습니다. 1년 내내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가을철이 되면 국가에서 다 뺏어가고 군량미로 실어가서 정작 농사를 지은 사람들은 그 농산물을 가져갈 수 없는 희한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북한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동자들은 어떻습니까? 1년 내내 일을 해도 국가에서 주는 월급 가지고는 쌀 한 키로도 살 수 없는 노동 착취를 경험하고 있는 나라가 북한 땅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 주민들 대부분은 오늘 하루 무엇을 먹어야 될지, 또 장사를 하거나 무엇을 움직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안전부나 감찰기관에서 계속적으로 통제하고 대부분을 뺏어가기 때문에 너무나도 두려운 상황 가운데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내일 무엇을 먹어야 될지,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번 한 주는 어떻게 지내가야 되는지, 1년 동안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먹이고 입혀야 하는지 조차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북한 땅이 아닐까 싶습니다. 돈 좀 벌겠다고 하면 국가가 나서서 통제하고, 중국에 가면 비법 월경했다고 잡아가고, 남한 드라마를 봤다고 하면 총살시키는 가장 폭력적인 나라가 북한입니다. 한마디로 북한은 일상적으로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자기 백성을 고통과 죽음 가운데로 내몰고 있는 가장 독재적인 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그곳에서 2,400만 우리 북한 동포들이 하루하루 죽지 못해 정말 피투성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남한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또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속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놓고 기도하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한 가지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좀 위로하고자 합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 곁을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0: 나라가 빼앗겼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같은 짐승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장장 70년의 시간을 그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왜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왜 우리 백성을 버리셨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먼저 고쳐주기 이전에 살아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렸다고, 하나님이 자기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외면하지 않았다고, 너희의 그 피투성이 같은 삶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회복하는 사람은 상처 있고 피투성이와 같은, 어쩌면 북한에서 살아가는 우리 주민들과 같은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살려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실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북한 동포들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피투성이와 같은 삶, 하루하루를 버텨내야만 하는 그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의, 주민들의 삶을 보고 계시고,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놀라운 생명의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살아있으라. 하루하루가 고달프고 피투성이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꼭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살아서 통일의 그날을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누리는 이 자유민주주의와 풍요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여러분도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통일이 되었을 때,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살아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북한 땅의 2,400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우리 지역의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저도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북한군 병사로 십수년 전에 우리 한국으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께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에서 두 번째 구축함을 진수했죠. 이름이 강건함인데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배의 취역식에 참석해 해군 핵무경 강화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런 김 위원장의 발언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국제사회에 대한 압박의 메시지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핵 개발을 해온 북한으로서 미국 본토도 겨냥할 수 있는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전력 확보를 의미하거나 이 배를 통해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 발사 플랫폼으로도 운용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최근 이뤄진 북한 두 번째 구축함 진수식과 핵무력 강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분석해보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0: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총신대학교 통일개발대학원 이수봉 교수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북한이 두 번째 구축함 강건호를 취역했다라는 소식을 준비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통일신문이 7일 보도했는데요. 5,000톤급 신형구축함의 두 번째 함인 강건호의 취역식을 개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0: 예.
2: 강건호는 올 6월 말 서해 함대에 실전 배치된 최현호와 함급과 무기체계가 동일합니다.
0: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강건호 취역식에서 대단한 발언을 쏟아냈죠.
2: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취역식에 직접 참석해서 강건호는 조선의 자존심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8개월 뒤 해군 핵무력 강화를 위한 중대 계획을 공개했다고 밝혔는데요.
0: 네.
2: 전략핵 잠수함 진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0: 네. 자, 이런 이번의 발언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까?
2: 김 위원장의 발언은 단순히 군사력 과시를 넘어서 국제사회에 대한 압박 백스지로 불릴 수 있습니다.
0: 네.
2: 지난해 12월 이미 전략핵 잠수함 SSBN의 선체를 공개했습니다.

0: 양바가 있었는데요.
1: 네.
0: 이것을 내년 5월쯤에 본격적으로 진술할 가능성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1: 네.
0: 이것은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전력 확보를 의미합니다.
1: 예, 그렇다면 이번 강건호의 실전 배치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군요.
0: 맞습니다. 강건호는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 발사 플랫폼으로

0: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군사기술 지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 네, 러시아에 기술 지원이 있었다라고 보고 계신데, 김 위원장이 적이 무력을 사용한다면 가장 치명적인 힘을 명령하겠다라고 발언한 것도 눈에 띄거든요. 강경한 메시지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네, 이 메시지는요, 미국과 한국의 핵 자산이 한반도 근해를 이동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0: 동시에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압박 수단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제안한 상황에서 북한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며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을 호소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 예. 자, 추역식에 김 위원장의 딸 주애가 등장한 것도 화제가 됐는데 정치적 상징성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주애가 김 위원장과 나란히 갑판에 선 모습은요, 후계 구도와 세습 권력을 은연중에 과시한 행보로 읽힙니다.
1: 예.
0: 북한 정권 수립일을 앞두고 가족을 동반하는 것은 체제 결속을 강조하는 정치적 연출로 볼수 있습니다.
1: 예. 자, 북한의 5,000톤급 신형 구축함, 강건호의 추역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5,000톤급 신형 구축함 강건호의 추역은 북한 해군 전략이 단순한 연방 방어에서 벗어나 SLBM, 전략 순항 미사일, 핵 잠수함 등 전략적 타격군으로 전원을 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러 관계가 긴밀하게 발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1: 예.
0: 이로 인해서 러시아의 군사 기술 지원이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의 압박 속에서 북한에게 고급 군사 기술을 넘겨주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1: 네.
0: 이것은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를 넘어서 미국은 물론 세계 안보 지형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0: 세 번째로는요, 이번에 주목하는 것은 강건호의 취업보다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인데요. 8개월 뒤 해군 핵무력 강화를 위한 중대 계획을 공개하겠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이 중대 계획이 북한판 전략 핵 잠수함 진수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0: 특히 작년 12월 SSBN 전략 핵 잠수함이 거의 완성된 선체를 선 모인 북한이 이 내년 5월 달에 본격적인 진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1: 예.
0: 북한판 SSBN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탄두를 탑재한 잠수함 탄도 미사일 SLBM 10기를 탑재할 수
1: 오.
0: 있다라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 예.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북미 대화를 제안하는 가운데 북한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이어서 전략 핵 잠수함 공개 가능성을 예고하면서 이른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전면 철회에 대한 압박을 재차 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1: 예.
0: 네 번째로는요, 전략 핵 잠수함이 무서운 이유인데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본다면 첫 번째로는 미국 근해까지 북한의 잠수함이 가서 SLBM으로 핵 공격을 미국 본토에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1: 네.
0: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한다면 북한에서부터 태평양을 건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대비할 수 있는데 미국 근해에서 잠수함에서 공격을 하면 대비할 시간이 없이 공격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1: 그렇죠.
0: 두 번째 무서운 이유는요, 북한이 핵 공격을 받아서 무력화되었다라고 할 상황을 가정해 보면 북한이 무력화된 상황에서도 핵 잠수함은 바닷속에 살아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2차로 보급 공격을 할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많이 줄어든 거죠.
1: 예.
0: 따라서 북한은 핵 공격 능력 강화에서부터 체제 생존 보장 카드까지 갖추게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1: 예.
0: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에 2019년 하노이 회담까지 미국은 북한과 협상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핵 무기뿐만 아니라 발사수단을 모두 갖추고 점점 더 위협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1: 예.
0: 협상하기 더 어려운 상태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미국은 지정학적으로 양쪽, 그러니까 태평양과 대서양을 양쪽에 두고 있기 때문에 외부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적습니다.
1: 네.
0: 그런데 미국은 일본의 진주만 공격 이외에 특별한 공격을 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 본토 공격 능력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미국은 북한과 협상을 진척시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1: 예.
0: 앞으로 북한과 협상은 더 쉬워질 가능성보다 더 어려울

0: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아마 북한의 이런 수위가 센 발언을 미국도 중요하게 여기면서 또 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목사님, 우리가 이런 문제를 놓고 오늘은 또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 제목 세 가지 나눠주십시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이 최현호와 강건호 구축함 추격에 이어 전략핵 잠수함까지 무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동북아의 세력 균형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데 국가 간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북한이 가난하고 약한 나라지만 다르기 쉬운 나라는 아니라는 것을 미국이 깨닫고 북한과 협상에 좀 더 진지하게 임하게 하시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남북한이 무기체계를 쌍방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무기체계가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키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오늘도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의 마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총신대학교 통일개발대학원 이수봉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진수 과정에서 좌초됐던 5천 톤급 신형 구축함 강건호를 추격시키고 동해에 배치한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해군의 핵 무장화를 강조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란 의회 의장이 비례적 대응의 시대는 끝났다며 미국의 더 강력한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또 러시아가 소련군 병사가 일본 황실에 국화 문장이 새겨진 표석을 부수는 대형 동상을 세우면서 쿠릴 열도 문제로 악화된 러시아와 일본의 갈등이 더욱 격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국경 지역에서 중국 휴대전화 단속과 반입 경로 차단으로 공급이 급감하면서 기기 한 대 가격이 해산의 단층집 한 채 값에 해당하는 3만 5천 위안까지 치솟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당국이 러시아에서 들여온 휘발유와 경유 등의 불법 유통과 암거래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연루된 간부에게 재산 몰수까지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배드민턴 세계 랭킹 1위 안세영 선수가 중국 마스터스 선수권 대회에서 단 한 게임도 내주지 않고 우승하며 세계 선수권에 이어 6개 대회 연속 무실 세트 우승과 33연승을 기록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네팔 대홍수로 가족들이 장례 의식까지 시작했던 64세 여성이 매몰된 주택에서 실종 열흘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칠레 수도인 산티아고의 대표적인 한인 상권에 한국의 거리가 공식 지정돼 2022년 서울의 거리에 이어 칠레에서 두 번째 한국 관련 명칭의 거리가 탄생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서울신문이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해 진수 과정에서 좌초됐던 5,000톤급 신형 구축함 강건호를 공식 추격시키고 동해에 배치했습니다.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6일 원산항에서 열린 추역식에 부인 리설주, 딸 주혜와 함께 참석했는데요. 강건호는 지난해 5월 진수 과정에서 선체가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22일 만에 인양됐으며 당시 해군과 조선소 관계자 상당수가 파면되거나 처벌받았습니다. 이후 지난달에는 김 위원장이 강건호에 탑재된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직접 참관했고 이번에 공식 추역시키면서 실전 배치에 들어갔는데요. 김 위원장은 강건호를 경제와 국방, 과학기술력의 집합체이자 조선의 자존심이라고 평가하면서 북한의 안전이 위협받는 곳 가운데 첫 손에 꼽히는 곳이 동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강건호를 동해 해상 무력 집단에 배치하고 동해 해군 기지를 건설하고 있다며 이를 적들을 향한 경고라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해군의 핵 무장화가 실현되고 있다며 해상과 수중에서 핵 전투 체계를 운용할 뜻을 내비쳤고 해군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면서 8개월 뒤 이를 다시 세상에 보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앞서 같은 5,000톤급인 최연호를 서해 함대에 배치한 바 있어 군 당국은 강건호의 동해 배치와 북한이 예고한 추가 해군력 강화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일대

에서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란이 미국을 향해 보복 강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의 종전 협상 단장을 맡아온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비례적 대응의 시대는 끝났다며 이란의 이익과 안보를 침해하는 행위에는 더 빠르고 무겁고 고통스러운 보복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 사령부에 따르면 이란 혁명 수비대는 해역을 순찰하던 미 해군 군함 두 척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고, 미군은 이에 대응해 이란 원유 수송선 세 척을 타격했습니다. 미군은 이란의 공격으로 함정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이후 이란 혁명 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하려던 미국 수상 드론을 공격했으며, 미 항공모함과 구축함도 탄도 미사일로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최근 이란이 미군 기지에 가한 공격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미국이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쿠릴 열도 영유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러시아와 일본이 이번에는 일본 황실을 상징하는 국화 문양이 새겨진 동상을 놓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4일 하바롭스크 아무르 강변에 높이 15m의 소련군 병사가 소총 개머리판으로 대일본 제국 경계라고 쓰인 국화 문장 표석을 깨뜨리는 모습에 대일본 전승 기념 동상을 세웠습니다. 러시아 측은 이 문장이 군국주의 일본을 상징한다고 주장했지만, 일본은 현재도 황실이 사용하는 문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는 일본을 상징하는 문장을 파괴하는 기념비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철거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양국은 지난달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이투루프 섬을 예고 없이 방문하면서 이미 강하게 충돌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일본이 강력히 항의하자 러시아는 주러 일본 대사를 초치했고, 푸틴 대통령은 최근 러일 관계 악화에 대해 100% 일본의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현재의 엄중한 양국 관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비롯됐다며 반박했는데요. 최근 중국도 일본의 방위력 증강을 신형 군국주의라고 비판하며 러시아 북한과 대일 비난에 보조를 맞추고 있어 러일 갈등이 동북아의 중러와 미일 간 대립 구도와 맞물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 국경 지역에서 중국 휴대전화 가격이 크게 올라 기기 한 대가 집한채 값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해산시에서 중국 휴대전화는 최근 최소 3만 5천 위안, 우리 돈약 715만 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일부 제품은 이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만 위안 이상 오른 것으로 해산에서는 단층집 한 채를 살 수도 있는 금액이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중국 휴대전화를 내부 정보 유출과 외부 정보 유입의 통로로 보고 국경 지역 사용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는데요. 코로나19 이후 개인 밀수가 사실상 차단된 데 이어 최근에는 국가기관이 주도하던 비공식 밀수까지 어려워지면서 기기 공급량이 더욱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단속에 발각될 위기에 처해 증거를 없애기 위해 기존 기기를 버리고 새 휴대전화를 구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중국과 연락해야 하는 송구 브로커들에게는 여전히 돈벌이의 필수적인 수단이어서 높은 가격에도 수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속 위험과 기기 가격이 동시에 높아지면서 다른 사람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는 일도 줄고, 송금 브로커들도 거래 상대와 금액 등을 따져 한층 조심스럽게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러시아에서 들여온 연료가 국가 유통망을 벗어나 암 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평안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내각은 지난달 27일 간부들의 뇌물수수와 비사회주의적 행태를 뿌리 뽑으라는 내용의 지시문을 하달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에서 반입된 액화가스와 휘발유, 경유 등이 일부 간부들의 비호 아래 평양과 지방의 개인 사택이나 밀매상에게 흘러들어가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시군인민위원회와 안전기관이 합동 단속조를 꾸려 국가 유통망 밖으로 빠져나간 연료를 찾아 전량 회수해 국고에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연료 유출과 암거래에 개입한 간부는 지위와 관계없이 법적 처벌하고 재산까지 몰수한다는 방침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재 평안남도에서는 유류 저장 시설과 운송망, 시장 주변의 연료 판매, 보관자들을 대상으로 불시 검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러시아산 연료가 지방의 차량 운행과 장마당 물류를 떠받쳐온 만큼 대대적인 회수가 지방 경제와 생계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배드민턴 여자단식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이 중국 마스터스 정상에 오르며 국제대회 두 개의 대회 연속 무실세트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안세영은 지난 6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결승에서 세계 랭킹 9위인 일본의 미야자키 도모카를 게임스코어 2-0으로 꺾었습니다. 1게임을 21대 17로 가져온 안세영은 이 게임에서는 초반부터 8점을 연속으로 따내며 상대를 압도해 21대 6으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앞서 준결승에서도 세계 랭킹 3위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를 43분 만에 2-0으로 제압했는데요. 이번 대회 32강부터 결승까지 단 한 게임도 내주지 않으면서 지난달 세계선수권에 이어 두 대회 연속 무실세트 우승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마스터스에서는 3년 연속 우승했고 단체전을 포함해 올 시즌 10번째 정상에 올랐습니다. 지난 3월 전용 오픈 결승에서 중국의 왕지에게 패한 이후에는 33연승을 이어가며 올 시즌 49승 1패, 승률 9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세영은 오는 19일에 개막하는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일본의 현재와 미래를 대표하는 야마구치와 미야자키를 잇따라 꺾으며 금메달 전망을 더욱 밝게 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네팔 대홍수로 실종돼 가족들이 장례의식까지 시작했던 64세 여성이 열흘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찬디카 슈레스타는 지난달 26일 네팔 보테코시강 유역을 휩쓴 대홍수 당시 가족 4명과 함께 실종됐는데요. 가족들은 실종 8일자가 되자 생환이 어렵다고 판단해 시신 대신 힌두교 의식에 사용하는 풀로 인형을 만들어 장례의식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일 도로 재건 작업에 투입된 네팔 무장경찰대가 매몰된 주택 부근을 지나던 중 희미한 울음소리를 듣고 구조에 나섰습니다. 구조대는 이전에도 같은 지점을 수색했지만 당시에는 아무런 소리를 듣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홍수로 건물 전체가 약 100m나 빌려나 3개층 반이 완전히 매몰되고 4층도 절반가량 진흙에 잠긴 상태였습니다. 구조대원들은 부서진 창문을 통해 진흙 속으로 들어가 슈레스타를 발견했고 그는 군 헬리콥터를 통해 카트만두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번 생환으로 아직 매몰된 주택이나 터널에 갇혀있는 다른 실종자들의 생존 가능성에 대한 희망도 다시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남미의 칠레 수도 산티아고의 대표적인 한인 상권에 한국의 거리가 공식적으로 생겼습니다. 주 칠레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산티아고 레콜레타구 파트로나토 지역 일부 구간이 한국의 거리로 명명돼 지난 4일에 현지에서 공식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파트로나토는 한국 식당과 마트 등이 밀집되어 있는 산티아고의 대표적인 상업지구이자 칠레 한인 동포사회의 경제생활 중심지입니다. 이번 한국의 거리는 한 칠레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2022년에 지정된 서울의 거리에 이어 칠레에서 한국 관련 명칭이 공식 부여된 두 번째 사례입니다. 김학재 주 칠레 대사는 한국의 거리가 반생이 가까이 현지에서 땀 흘려온 동포사회가 스스로 얻어낸 이름이라며 2028년 한인이민 50주년을 앞두고 동포들의 자부심이자 양국 국민이 교류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의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힘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1: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0: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당연하다고 여긴 것들에 물음표를 던지면 발견과 발명이 시작됩니다. 과학자는 당연한 것에서 법칙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시인은 당연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보죠. 그리고 신앙인은 당연한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함께하고 있는 이 새벽도 당연히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오늘이 허락됩니다. 당연해서 지나치고 소홀히 여겼던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하루 보내기를 소망하면서요.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간 하루 보내기를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참 아름다워라 박신화 콰이어였고요. 감사함으로 금은에 들어가며 아침을 여는 시편 묵상의 앨범 가운데 찬송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당연하고 사소해 보였던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가장 선한 그 길 위를 걷는 오늘 하루 보내시기를 중보합니다.

계속해서 트루바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그리고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두 곡의 찬송 함께 찬양하고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영어 성경에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그런 찬송이 있어요. 누가 참 나의 친구가 되시나.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에게 제가 도전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친한 친구 세 사람이 있으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들 그런 친구 세 사람이 있는가 물어보면 첫째로 나를 미국 데려다 공부시켜주신 사진 카라 파월은 정말 나의 좋은 친구고 선배인데 내가 과연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칠 수가 있을까? 두 번째 친구, 나 하나 바라보고 미국에서 가족, 친족, 부모 다 버리고 따라온 저희 집사람, 과연 내 친구. 세 번째 친구는 내가 어떠한 역경

0: 고통과 시련, 죽음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내 첫 번째 친구도 떠나갈 수가 있고 두 번째 친구도 떠나갈 수가 있지만 마지막 세 번째 친구 예수님, 내 죽는 순간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천국에 데려갈 친구 세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내 생명 바치기를 아까워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내 재산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친구 세 사람. 친구도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나를 사랑하는 친구. 둘째, 나를 잊어버리는 친구. 셋째, 나를 미워하는 친구. 그 사람을 잘 모르거든 그 사람이 사귀는 친구를 보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그 사람의 얼굴이라고 그랬어요. 거울이라고 그랬습니다. 역대하 20장 7절에 우리가 하나님이시여,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의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 얼마나 하나님한테 잘했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기 친구라고 했을까.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 그 우정은 구약 역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우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다윗은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는 제목으로 함께한 오늘의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한 이후에 두 곡의 찬송 올려드렸어요.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서울 바합창단이었고요. 주는 나의 친구 어린이들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했습니다. 계속해서 주 믿는 형제들 클래식화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전에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찬양사역자 나무혜 씨의 목소리로 먼저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곡의 찬양 후에는 매일 만나보는 북에선 형제와 자매들의 간증 만나봅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한 지 2개월 된 함경북도에서 온 두보라입니다.
1: 오늘도 언젠가 주님 안에서 서로 마주하며 남과 북이 함께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나눌 그날을 꿈꾸면서 남한에 첫 발을 내디딘 지 얼마 채 되지 않은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또 새로운 자매님과 함께 이야기를, 대화를 나눠봅니다. 오늘은 함경도에서 온 드보라 자매님 함께 하는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0: 안녕하세요, 자매님.
1: 안녕하세요.
0: 지금 그렇게 북한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도 있으시고, 이곳 남한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도 계신데,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두보라입니다. 정말 추운 겨울에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겨울에도 정말 따뜻하게 몸을 입고 옷도 입고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0: 네. 고향이 함경도 정확히 어디시죠?
1: 저 함경북도 청진입니다.
0: 함경도 청진에서 이곳에 정착한 지 지금 그러면은 2개월 차가 됐다고 하셨는데
1: 네.
0: 거의 이제 뭐 초겨울에 오신 거예요.
1: 네.
0: 그러면은 북한에서 청진에서 계속 지내시다가 강을 건너신 거죠?
1: 네, 맞아요. 네.
0: 집사님의 기억 속에 고향 청진은 어떤 모습인가요?
1: 우리 청진은 너무 좋아요. 바닷가 옆에거든요. 우리 청진이. 그 바닷가 거기 가면 엄청 좋아요. 저는 항상 이렇게 그 고향을 이렇게 그려볼 때, 그 바닷가 그 모습 너무 그려보여요. 네.
0: 어디 바다에서 물놀이도 자주 하고 그러셨어요?
1: 네.
0: 해변가에 또 사시면서 지냈던 청진에서 그럼 몇살 때까지 계셨던 거예요?
1: 저 25살까지 살고,
0: 네. 중국이나 어디 이제 삼국에서 머물다가 오신 거예요?
1: 네, 중국에서 바로 중국으로 넘어왔어요. 네.
0: 중국에 그럼 한 10년 이상 계셨던 것 같아요?
1: 중국에서만 27년 살았어요.
0: 처음에 그렇게 강을 건너시리라 결단한 게, 그럼 25살쯤이면은 뭔가 이제 사회에 막 나와서,
1: 네, 맞아요.
0: 북한 사회에 나와서 군대 갈 수도 있고, 장마당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1: 맞아요.
0: 여러 기로들이 또 있을 텐데,
1: 맞아요.
0: 어떻게 중국에 건너가고자 결단하신 거예요?
1: 그때니까 95년도 그 권한행군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때 또 집에 아빠, 엄마 다 건강이 안 좋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장사하면서리 또 장사도 안 됐고 이래가지고 저 아빠, 엄마한테도 이야기는 안 하고, 언니한테도 이야기하고, 언니야, 내가 중국에 가가지고, 일 해가지고, 근데 중국 돈 벌어가지고 오면은, 우리 북한에서 사람 엄청 주고 큰 돈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0: 네.
1: 제가 언니한테도 이야기하고, 언니야, 내가 중국에 가가지고, 내가 벌어가지고 올게. 이래가지고 제가 건너갔거든요. 강을 건넜어요.
0: 뭔가 돈을 좀더 벌어서 가족의 경제 보탬이 되고자 하고,
1: 네,
0: 그러면.
1: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넘어갔는데, 거기서, 그게 아니더라고요. 인신매매로 이렇게 다 지금 파는 거지, 중국에서.
0: 그럼 부모님과 인사를
1: 네,
0: 따로
1: 뭐,
0: 못하시고 건너가신
1: 네.
0: 거예요? 그럼 중국에서는 어느 쪽에 사셨어요?
1: 중국 길림 창춘 쪽에,
0: 거기서는 그럼 같은 고향 분들이 몇 계시긴 하셨나요?
1: 처음에는 한몇년 거기서, 98년도 갈 때는, 엄청 많았어요.
0: 네.
1: 예. 근데, 이렇게 중국에서 계속 이렇게 그 잡아다가 북한으로 후송하고 이러니까, 사람들도 거기서 정착 못하고 또 다른 데또 발려 가기도 하고 또 북한으로 후송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점점 더 적어진 거죠.
0: 북송될 때마다 또 중국에서 그렇게 지내셨던 분들이 굉장히 또 긴장되는 하루하루를
1: 맞아요.
0: 보내셨다고 하셨는데.
1: 항상 그저 마음 조이고 정말 사는 것이 정말 사람 사는 것 같지 않아요? 띵띵띵 차 소리만 나도 무서워가지고 그저 막 도망치는 거예요. 어찌도 아니고 그저 신발도 안 신고 그저 도망치는 거예요. 네, 그런 삶을 살았어요. 중국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0: 네.
1: 중국에서 이렇게 살면서 배웠어요.
0: 지금은 그럼 어느 정도 이제 회화가 가능하신 거죠?
1: 네.
0: 27년 동안 거기에 계셨으면은 자유롭게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또 중국, 러시아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1: 네.
0: 어떻게 안부 인사라도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1: 你好，我是杜博拉，我是朝鲜来的，今天我们这个话听到你们都能得到祝福，得到许多恩典吧，感谢你。
0: 뭐라고 하신 건가요?
1: 안녕하세요. 저는 도보라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온

0: 두버라입니다. 하나님이 또 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도 은혜를 많이 받길 바랍니다.
1: 아멘. 1998년도 즈음에 우리 고난의 행군 즈음에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 강을 건너고자 결단하고 이곳 한국에 정착한 지 지금 2개월 차에 접어든 우리 드보라 집사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방송 듣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자매님의 집사님의 여정 가운데 있는 그 사랑을 꼭 알고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중국에서 20여 년을 계실 때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들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정착한 지 2개월밖에 안 되셨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0: 네. 중국에서 이렇게 그 저를 팔았지 않았어요. 팔아가지고 중국에 온 지 3일 만에 하나님 복음을 받았어요. 이것도 말 이야기하자면 좀 긴데
1: 네.
0: 제가 처음 집에 이렇게 팔려왔을 때 제가 몰랐어요. 그때는 뭐 사람 팔고 내가 이 집에 며느리로 온 거 또 아무것도 몰랐고 그래서 이 사람들 따라가면은 일자리 있다 이래가지고 같이 따라왔는데 정작 그 집에 도착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 지금 눈치를 한 게 있잖아요. 눈치도 보면 이게 지금 뭐 네. 일하는 덴지 일하는 아는 덴지 눈치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거 눈치톡 보고 아 이게 일하는 집 아니구나 그거 지금 느꼈어요. 근데 그 밤에 잘 때도 어떤 남자와 같이 그 한 방에 지금 여기서 같이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일하는 데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제가 안 잤어요. 3일 동안 그 집에서 이렇게 그 사람 그 남자하고 같이 제가 그 방에다가 이렇게 넣고 그 자라 하는데 제가 안 자고 어찌다 안 보고 이 그 이불 제 몸을 딜딜 감고 네. 그 속에 제가 3일 동안 그렇게 꽃방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집에서 아, 이거 안 되겠다. 말도 안 통하지 하니까 그래도 조선 분을 청해 가지고 온 게 그분이 하나님 믿는 분이에요.
1: 그분이 오신 거예요?
0: 네, 네, 저희 집에 지금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그 번역해달라고. 난 중국말 모르니까.
1: 네.
0: 이 사람들도 조선말 모르니까. 통하지 않으니까. 조선분을 청해가지고 온 게 지금 그분이 예수 믿는 그분이시에요. 저는 그때는 뭐 예수가 뭐인지, 하나님이 뭐인지 몰랐어요. 몰라요. 그래서 그분이 와가지고 쭉 이야기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이 집에 팔려온 며느리다. 이 집에서 돈을 주고 너를 싸가서 온 거야.
1: 네.
0: 나보고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왕 이 집에서 온 거 먼저 중국말부터 먼저 배우고 먼저 배우라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에 또 왔어요. 한 3일 연거푸 왔어요.
1: 네.
0: 저 몰라. 그 다음날에 왔는데 최고 그때는 그때 옛날 책은 신약 그때는 뭐 신약인지 구약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반지 신약 구약 하여 찬송 네. 책 이렇게 세 권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 저 보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내가 여기 아는 사람도 없고 누가 너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내가 이 책을 보고 이게 하나님 책인데 하나님 너를 인도하실 거라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너를 도와주고 옳은 길을 인도할 수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는 어떻게 해요? 저는 할 줄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그 마태복음 그 육장 말씀 그 주기도문 저한테 제가 알려주시더라고요. 이거 이게 주기도문이지만 이게 기도다. 이걸 매일 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아멘 이렇게까지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1: 네.
0: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기도란 것도 모르고 그 어머니 이야기 해주신 대로 제가 매일 이렇게 성경 읽고 또 기도하고 그거 놓고 기도하고 그랬었거든요.
1: 네.
0: 그러다 그 집에서 한 석 달 있었어요. 석 달 있는 동안 그 성경을 제가 다 봤어요. 다 읽었어요.
1: 1등하신 거예요?
0: 예. 석 달 만에. 다 읽고 나서 공항국에 치어 들어온 거예요. 또 그 집에서 저 잡을라. 북한 사람이 왔다고
1: 네.
0: 그 동네에서 아마 지금 누가 고사질 했는가 봐요.
1: 신고를 했군요.
0: 네. 그래가 신고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공항국에서 이렇게 들이닥치는데 근데 그 주변은 다 지금 조선족 그 참하는 사람이 지금 조선족이더라고요. 조선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책상 위에다 놨는데

0: 왜 이런 걸 믿느냐고 하면서 구책을 회수해 가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거서 성경책을 읽고, 그리고 후에 내가 이 집에서 지금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한번 지금 달아났어요, 그 집에서.
1: 근데 그때 공안이 쳐들어왔을 때 집사님을 데리고 가진 않았나 봐요.
0: 제가 데려갔어요. 데려가가지고 그 집에서 또 돈 주고 저를 지금 꺼내왔어요. 돈 주고 꺼내왔어요. 돈이 있으니까 그 집이.
1: 네.
0: 그때만 해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때만을 해도. 그래가지고 돈을 이렇게 주고 벌금 내고 네. 저를 이렇게 꺼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게서 못 산다. 근데 남자가 저보다 6살 아래고 그러니까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인데 제가 그게 지금 눈에 안 차는가 봐요. 그때도 나이 어렸고 하니까
1: 네.
0: 네, 왜 지금 이런 사람하고 내가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지금 달아났댔어요. 달아나다가 또 잡혔어요. 그 집에서 잡혀다가 또 써가지고 그 가죽 획지로 또 얻어맞고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야 우리 집에서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다시 판 게 우리 아들 아빠네 집에다 판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팔아가지고 그때도 이제 뭐 성경책도 없고 막 기도는 해야 되고 기도는 지금 했어. 그래가지고 한동안은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제일 인상이 남았던 게 요한복음 그 우리 예수님이 나사렛을 찍어 나사렛 네. 그 죽은 나사렛을 찍어 다시 살리신 그 아 그 살리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항상 그 말씀 놓고 제가 매일 기도하고 그랬었거든요. 아 근데 그게 오래 못 가더라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해야만이 그게 믿음이 성장하고 그게 사람과의 그 부딪힘도 있어야 되고 네. 그래야만이 그게 신앙생활 하는 과정이 성장할 수가 있고 그러는데 제가 집에서 혼자 그것도 제가 혼자 가서 기도만 책도 없고 기도만 제가 한다는 것이 아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그게 제가 지나 네. 어렵더라고요. 내 그래 신자들도 나오는 신자들한테도 이야기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신앙생활이라는 게 교회 와서 같이 신앙하는 것이 거기 신앙입니다. 이러거든요. 네, 혼자서는 절대 나는 그 성경책만 볼 수 있어 보고 기도하면 돼. 근데 그게 네. 아니에요. 그게 절대 아니에요. 무조건 교회 나와서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네. 그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게 진정한 예배고 진정한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1: 네.
0: 제가 그때 엄청 많이 느꼈어요. 그때 그 가정에 엄청 많이 느꼈는데 지금 와서도 교회가 너무 좋고 너무 좋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좋아요. 네.
1: 그렇게 처음에는 북한에서 고난행군 시기에 사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떠난 목숨을 건 탈북의 길이었잖아요.
0: 네.
1: 네, 그렇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을 붙들면서 은혜의 여정이지만 고난의 여정을 걸어오셨어요.
0: 네.
1: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임에 참 그 고백들에 그리고 우리 집사님의 그런 은혜의 간증들에 감사하면서 함께 감사의 은혜를 누리면서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인사를 네.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시금 가게 된 그 중국의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또 하루하루를 이끌어 가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남한에 정착해서의 그 2개월 동안의 이야기를
0: 네.
1: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남한 정착 2개월 차의 드보라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데 완전한 복음 통일의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도 드보라 자매님은 고향 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을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

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FA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계명을 사모하는 자신을 목마른 사슴에 비유하며 주께 나아왔는데요.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봅니다. 햇빛과 공기처럼 말씀이 늘 내 곁에 계셔줌이, 그것도 거저 계셔줌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9월 9일 수요일에 FA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비치신 하나님을 앙망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21절부터 136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0: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21절에서 136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예, 오늘 시편 119편 121절. 예, 여기는 이제 16번째 알파벳 연입니다. 이제 아인이라고 하는, 아인 그러면 이제 눈을 이야기합니다. 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눈에 관한 언급들이 있죠. 그래서 123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그래서 내 눈, 이게 이제 I, 나이라고 하는 나의 눈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129절부터 이제 136절은 시편의 이제 17번째 알파벳인 폐라고 하는 단어에서 옵니다. 폐. 폐 하면은 입을 의미하기도 하고, 여기서 나온 단어들이 이제 폐래 그러면 놀라움, 뭐 이런, 폐타 그러면은 입을 열다, 이런 단어들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중심으로 시편이 구성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먼저 이제 121절에 이 아인, 눈입니다. 눈. 자, 여기 보시면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내가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사오니, 이런 말이죠.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자, 지금 많이 지금 어렵습니다. 시편에 기도하는 시편의 기자가 많이 어렵습니다. 사방에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서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압박을 주고 있는데, 간절히 기도하는 건 뭐냐? 하나님, 제가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를 놓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자, 보통 이제 이런 기도는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던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와 유사한 맥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시오. 나는 연약하니 하나님께서 꼭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특별히 122절에 주의 종을 보증하사. 자, 보증하다라는 건 책임져 달라는 것이죠. 하나님, 저를 꼭 책임져 주시고, 이 아라보라고 하는 이제 보증하다, 이제 이런 말인데, 여기서 이제 헬라어가 알라본이라고 하는 보증이라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주의 종을 보증하사 꼭 책임져 주셔서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죠. 성경에 따르면, 시편에 따르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볼 때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주 우스워 보인다는 거죠. 너 왜 이렇게 사냐? 너 하나님이 뭐 꼭 있다고 그러냐? 그냥 이렇게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든 내가 이거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자,

때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다고 해서 창피를 당하지 않도록 믿는 자의 중심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특별히 123절에 내 눈이, 예, 드디어 이제 눈이 나오죠. 나의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그럽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지쳤는데 이 억압자들의 핍박을 보느라고 지친 게 아니라 이 핍박 가운데서도 주의 구원을 보고 주의 의로운 말씀을 어떻게든 붙들기 위해 몸부림쳤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고 붙들고 사는 거 피곤하지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안 피곤하십니까? 생활에 습관이 되신 분들은 끄떡없다 이렇게 하시겠지만 또 이 몸을 다시 추스려서 일으켜 세워서 새벽에 나오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피곤하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이런 어려움들이 지나간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어서 꼭, 그래서 여러분 그 1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도 합니다. 우리 지난 어제 봤던 말씀인데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 이게 참 간절한 기도죠. 그래서 이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데 123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합니다.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 인자하심대로 124절에 주의 인자하심, 인자하심이라는 말, 아, 헤세드라는 말인데 이게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이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아, 주의 종이라는 건 내가 단순히 주님 뜻대로 하는 사람입니다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적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입니다. 이런 뜻이죠. 주의 인자하심, 주의 종. 나는 주님만 따른다는 거죠. 언약 백성입니다.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사랑대로 우리 이 주의 종에게 행하사 주님의 율례들, 주의 뜻, 마땅히 행할 바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환경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환경이 변하면 우리의 마음도 갈팡질팡하죠. 그럴 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새롭게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사람이 변할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26절,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죠. 어떻게든 그 법을 폐하기 위해 힘들고 애쓰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죠.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러죠. 주님의 계명들을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순금은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가장 값비싸고 소중한 금속이죠. 귀금속이죠. 자, 이런 것보다 더 사랑한다. 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겠다는 겁니다. 128절,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그러니까 범사의 모든 일에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바르게 여기지 않으면 이게 바르게 여기는 건 기준이 되는 거니까요. 기준이 안 되면 주의 법도들을 소홀히 여기기 쉽죠. 아니, 다 저렇게 하는데 굳이 미련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킬 필요가 있어? 이렇게 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법도들을 소홀히 여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려고 하는 모든 행위들 거짓 행위들인데 이런 것들을 내가 미워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인생의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는 사람,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자기를 억압하는 많은 이 세력 가운데서도 중심을 지키며 그들이 달콤하게 유혹하는 것들에 대해서 할까 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워한다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따라 살기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인 129절부터 136절까지를 보면 여기는 이제 그 17번째 알파벳 연인 폐로부터 시작합니다. 폐는 이제 입이라는 말도 되고 또 여기서 나온 이제 동사 페레라는 게 놀랍다 이런 뜻도 있다고 그랬죠. 자, 12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이렇게 시작하죠. 놀라움으로. 예. 펠라오트라는 단어인데 이 페레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놀랍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들이 놀랍다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씀이 살아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 증거들이 놀랍다는 거죠. 그것이 내 영혼을 지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라는 건 뭐냐?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평생에 걸쳐서 내가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많이 경험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누가 뭐래도 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 복이다. 이런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죠. 자,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면, 자, 여기 연다. 이게 이제 페타그라는, 입을 열다라고 하는 또 이제 폐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러니까 129절은 놀랍다로부터 시작하고요. 예, 폐래. 그 다음부터 130절은 열다. 이 단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명사로 이제 시작되기도 하지만 동사로 종종 시작을 하죠. 예. 예. 자,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열면, 입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둔한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방법이 뭐냐? 우직하게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직하게 붙드는 게 미련해 보이지만 결국은 제일 빠른 길이 된다는 것이죠.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이나, 자, 여기도 입이 나옵니다. 폐, 폐. 주님의 계명을 사모하기 때문에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입을 연다라는 건 마음을 연다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그 계명들을 사모해서 받아먹는다, 이런 의미에서 입을 열고 헐떡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크다라는 것이죠. 132절,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어려운 때, 고난과 핍박이 있는 때에도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니까 주님 내게 돌이키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자, 여기 발걸음이라는 말도 폐로부터 시작되는 폐암이라는 단어인데,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눈높이에 따라 살고 싶은 소망, 하나님의 말씀에 내 발걸음을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은혜 아래 사는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6장 14절을 우리 잠깐 보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왜?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여기 신약시대에는 이 은혜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성취가 되죠. 자, 근데 이제 구약시대에는 아직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 비슷한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다른 말로 하면 주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은혜 안에 서게 하옵소서. 이것이 신약시대로 오면 그의 말씀을 붙드는 동시에 말씀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붙드는 고백으로 나타납니다. 134절에 말씀의 박해에서 나를,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자, 주변에 많은 박해가 있습니다. 여기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이렇게 조건을 내세우는 느낌이 드는데, 사실 조건을 내세운다기보다, 이게 이제 그동안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구속의 역사의 이제 순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경험하고 나서 어디로 인도를 받느냐? 시내산으로 인도를 받죠.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습니까? 십계명을 받고 그 말씀대로 지킬 것을 요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의 율법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일어나야 되느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따라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있어야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은혜가 먼저 와야 그 다음에 은혜 받은 자의 이 열매가 따라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들고 도저히 말씀을 지킬 수 없도록 막 몰아가는 상황인데, 하나님 저를 여기서 구원해 주셔야 제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더 열심히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이거 해주시면 이거 할게요가 아니고, 구속해 주셔야 제가 그 말씀을 제대로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호소입니다. 출애굽을 해주셔야 제가 시내산의 계명을 맛볼 수 있는 것처럼 저를 구속해 주셔야 제가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죠. 사자굴에서 구원해 주셔야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더욱더 몸부림을 치며 그 말씀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박해 가운데 하나님 저를 여기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나의 궁극적인 소망과 목적은 뭐냐? 이 압박과 고난을 주는 사람들에게 짓눌려서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이유와 목적도 뭐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기 위해 나온다는 것이죠. 135절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자, 하나님의 얼굴, 이 얼굴이 또 이제 파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얼굴, 여기서 이제 얼굴로 시작을 합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얼굴을 비춘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비춘다는 것이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럽니다. 자, 이 마음의 열망을 이제 갖고 있으면서 136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이제 시냇물이 이제 펠레그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펠레그 하면은 이제 시냇물 이렇게 되는데, 여 끝에 보면은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릅니다. 자, 아니, 나를 압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법을 함부로 짓밟는 건 당연한데, 그들이 그렇게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내 눈에 눈물이 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그 이유는 그런 악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런 악인들에 의하여 훼손되는 것을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땅에 올곧게 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세우는 것을 넘어서 모든 열방 가운데,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만이 올곧게 서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에 감동하면서 더 나아가서 그 말씀으로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내가 붙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필요하니,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가 더욱더 그 말씀 위에 설수 있으니,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이 절대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위가 우뚝 설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이 기도를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0: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말씀의 놀라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오늘도 전해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둔한 자에게 명철로 찾아오시고 죄로 치닫는 발걸음을 돌이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에 충실하며 주의 율례를 내 삶의 기준으로 삼기를 작정만 하면 신기하게도 나의 걸음이 죄악에서 멀어집니다.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이죠. 나의 겉사람은 변한 것이 없지만 이미 성령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순간순간 나를 돕는 자로 계심을 여러분도 여러 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정말 신기하고 또 감사하죠. 묵상 가운데서 말씀 앞에 나를 비추며 조용히 결단하였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내 속마음을 보시고 어느새 내 삶의 우를 두르시며 죄악으로부터 나를 지키시는 이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을 오늘도 많이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묵상과 함께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집니다.

아멘. 멸시가 운데서도 주의 법도를 잊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은 의의가 되어주시고 즐거움이 되어주시마 약속하십니다. 비록 환란과 우환이 성도의 삶을 습격한다 해도 이 말씀만 우리 곁에 계시면 두려울 것이 없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잊지 않는 9월 9일 수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샬롬.

다윗은 지도자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선한 정치를 했다 하더라도 지도자에게는 정적이 있기 마련이지요. 악한 자들은 아무 이유 없이 다윗을 대적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노력합니다. 그런데도 악한 행동을 멈추지 않자 다윗은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려고 노력하는데 악으로 되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되갚으면 안 되겠지요. 우리는 자기 자리를 지키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악한 자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께 의뢰해야 합니다. 대적자가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은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시편 109편 4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내가 싸우고 분을 내기보다는 잠잠히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의 편이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됩니다. 가끔은 참고 묵묵히 또 잠잠히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첫 찬양입니다. 찬송가 512장, 새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다윗은 악한 자들로 인해서 매우 좌절했습니다. 마음속에서 분노가 저절로 일어났지요. 그러나 속상하고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렸죠. 다윗은 대적들의 어떤 비방이나 핍박에도 좌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대적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이겠지요. 다윗은 원수들의 저주가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해달라고 종종 기도하곤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면 가능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사람들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보면 실망과 낙심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사람들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지금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499장, 새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두 곡의 찬송 이어듣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살다 보면 적이 생길 수도 있고 나를 괴롭히는 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좌절하게 되고 마음속에 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게 대하려고 애를 써도 까닭 없이 악하게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감정 상하는 일이 있었거나 뭔가로 자존심이 상처를 받았거나 손해본 일 때문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 직접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요청을 해도 막무가내일 때는 참 난감하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나의 성질대로 해결하고 분을 내는 것이 일순간에는 시원할 수도 있겠지만 결코 그 결과가 나를 기쁘게 하지는 않습니다. 잠잠히 참으며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지혜롭겠지요. 지금 나의 이 상황에서 조금만 더 견디고 이해와 용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주님의 제자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그 마음을 아뢰며 사람 앞에서는 조금도 참고 견디어주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이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마지막 찬송 함께 나누지요. 찬송가 412장, 새 찬송가 469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평안하고 복된 날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오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에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가끔 수고한 사람들의 떡을 공짜로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잠시는 그렇게 먹고 편할 수도 있고 요행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얼마 지나 그 열매를 계산할 때나 평가할 때는 수고한 자에게 열매가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고 그로 인해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수고한 자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차려놓은 밥상만 먹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때그때 눈치껏해서 요령껏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이것이 자신들의 처세 술인 줄 알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그에게 합당한 열매를 결국에 가서 수고한 자에게 안겨주십니다. 잠언 31장 31절에 보면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은 땀 흘려 수고하며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클래식 콰이어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입니다. 마음가짐의 중요성.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에게 한 기자가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인간에게 심리학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임스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20세기 심리학의 제일 중요한 발견은 사람의 마음가짐을 진단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가짐을 변화시키면 사람의 인생도 바꿀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의 원인을 마음과 정신을 연구해 변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UCLA 의대의 정신의학과 연구교수인 제프리 슈워츠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믿으면 거짓말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두뇌의 거짓말에 속지 않는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과 정신을 바로잡으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욱 깊이 인간의 근원이 되는 영성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구주이신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만이 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소서. 인간의 근원이 되는 영성을 변화시켜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됨을 알고 삽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아하 크로스의 찬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테너 박인수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세탁소 할 때 우연찮게 틀었는데 극동방송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들은 지 지금이니까 한 18년? 딱 들어오면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하고 묻는 손님들이 주로 있어요. 가져온 물건에 대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러면 그 시간 내에 계속 이렇게 방송에 흘러나오니까 듣다가 보면 자기네들도 위로가 되는 분들도 많고 아 나도 가서 집에 가서 틀어야겠다는 분도 있었어요.
1: 제가 가게에서 많이 경험하는 게 먼저 내 가족부터 나 자신부터 사랑하지 아니하면 생판 모르는 그야말로 남을 전도한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주로 와서 하소연한 거 들어보면 남편이 너무 미워 죽겠어요. 자녀가 너무 미워 죽겠어요. 왜 낳았는지 몰라요. 이런 소리를 하는 부모님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랑장을 많이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참으며 견디며 바라보자 아버지를. 얼마 동안은 너무 힘들었죠. 그러나 두 아이가 천국에 가 있다는 게 확신이 되니까 이제는 남은 여생 복음 전하면서 내가 천국 가야 아이들 만날 수 있으니까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살자 그러면서 지금 가게에서 복음의 장소로 삼고 복음 전하며 살고 있어요.
2: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천국으로 보내고 천국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보내고도 또 하루를 살아내야 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겨우셨을까요? 그런데 성도님은 슬픔에만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를 찾는 손님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 꼭 다시 천국에서 만날 것이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세탁소에 극동방송을 틀어두고 계신다고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극동방송의 힘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도와 헌신이 모여 보이지 않는 한 사람에게 복음이 닿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극동방송의 전파를 함께 이어주세요. 지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가 누군가에게는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갈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영혼구원사역의 동역자, 전파 선교사. 지금 함께 해주세요.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것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가진 것을 온전히 누리는 자죠. 가난한 사람은 남에게 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남에게 줄 것이 없는 사람보다 더 가난한 사람은 줄 마음이 없는 사람이죠. 가진 것을 주변에 나눌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 부요한 사람이라 믿습니다. 나눌수록 많아지고 줄수록 커지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넉넉한 마음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재산이 없더라도 아무리 능력이 없더라도 누구나 나눌 수 있는 것은 많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서로 나누고 베푸는 것, 친절한 미소를 띠고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로 남을 대하는 것, 사랑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양보의 말, 부드러운 말로 베푸는 것, 힘들어하는 사람의 고통을 함께 들어주는 것, 작은 일이라도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주님이 주인 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죠. 무엇이든 가지고만 있으면 쓸모가 없지만 나눌 때 소중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나눔은 행복의 시작이고 진정한 행복은 나누어 줄 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기쁨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값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외면한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고통과 아픔, 불안과 슬픔, 혼돈과 상처로 신음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치유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전함으로 진정한 사랑을 덧입게 하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보듬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생 말씀과 기도로 살았던 워너메이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세상에서 기도보다 더 큰 즐거움을 발견한다면, 성경보다 더 좋아하는 책을 발견한다면, 교회보다 더 좋은 장소를 발견한다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식탁보다 더 좋은 식탁을 발견한다면, 예수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발견한다면, 천국보다 더 좋은 희망을 발견한다면, 여러분은 신앙의 경보를 울려야 합니다. 천국 백성임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며 복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만 따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잠언 8장 1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천국 백성 자격으로 살아가며 승리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게 보내신 참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참 선지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은 첫째, 나를 위해 중보자를 보내십니다.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고해요. 여기서 너를 위하여라는 말은 하나님이 막연히 선지자를 세우신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런 중보자가 왜 필요할까요? 1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큰 불을 보았을 때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간구했어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면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내가 죄 중에 있을 때는 말씀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처럼 들립니다. 심판과 고난이 싫고 십자가는 영광이라는 말도 싫은 거예요. 예배는 열심히 드리지만 정작 하나님 그저 잘 되게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많지요. 말씀의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고난 없이 세상에서 잘 되기만을 구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대신 전해줄 중보자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만 던져주어도 다 알아듣는다면 굳이 낯설고 먼 땅에 선교사를 파송할 이유가 없겠지요. 우리에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삶으로 보여주는 누군가가 필요해요. 이 선지자 한 사람은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만 동시에 각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에스겔,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말 못하는 자가 되기도 하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기도 하면서 각각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대신 전했어요. 우리도 그래요. 오늘 내 곁에 바로 나를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지요. 그의 얘기나 간증을 들으면서 어쩜 나랑 저렇게 똑같을까 생각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 보내졌음을 깨닫는다면 그의 말이 저절로 들리게 됩니다. 나와 전혀 다른 완벽해 보이는 사람의 말보다 나와 같은 처지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의 말이 마음 문을 열게 하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내 곁에서 나와 같은 처지로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형통만을 구하며 예배드리지는 않습니까? 참 선지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은 둘째,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 죄를 지적하십니다. 19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해요. 여기서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그에게서 찾을 것이다 라는 뜻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친히 찾으신다는 게 강조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사냥꾼이 사냥감을 추격하듯이 직접 찾아내어 심판하십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장 큰 불순종이자 형벌이에요. 그런데 20절에는 또 다른 위험이 나와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고하세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님에도 그것을 제멋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전하는 것이에요. 마치 신적 권위가 있는 것처럼 자기 생각과 욕심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쏟아내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것을 아예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죠. 물론 다른 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자는 금방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분별하기가 참 어렵지요. 자녀가 인류대에 붙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십자가 없이도 누리는 영광이 복이다라면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전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떤가요?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눌리는 무거움만 남습니다. 이런 기복적이고 거짓된 가르침에는 평강이 없어요. 결국 참된 말씀 사역은 십자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내 생각과 욕심을 가지치게 하여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내 마음대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0: 드릴게요. 누군가가 자기 마음대로 한 말에 평강을 잃은 적이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단정하며 말한 적은 없습니까? 고집을 부리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과 같음을 깨닫고 회개했다는 한 초등학생의 어린이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제 앞머리가 길어 눈을 가리자 엄마는 앞머리를 옆으로 넘기던지 짧게 자르자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저는 넘기겠다고 해놓고 자르기 싫어서 계속 피했지요. 결국 엄마는 화내시며 제게 멋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어요. 15절 말씀을 보니 제가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올바른 길을 알려주시는데 저는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 같아 회개 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도 부모님 말씀도 소중히 여기며 작은 일이라도 순종하는 제가 될래요. 저의 적용은 부모님 말씀대로 눈이 가리지 않을 정도로 앞머리를 자를게요. 입니다. 제 마음대로 하고 우긴 모습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어른들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6살 어린이의 새싹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유치원에서 친구와 부딪힌 일이 있었어요. 저는 선생님께 친구가 저를 일부러 밀쳤어요 라고 말했어요. 선생님은 친구가 실수로 부딪힌 것이니 친구의 사과를 받아주라고 하셨지요. 하지만 저는 계속 고집을 부리며 친구가 일부러 밀쳤다고 우겼어요. 유치원에서는 선생님 말씀, 교회에서는 목사님 말씀, 집에서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데 저는 가끔 제 마음대로 행동해요. 이제는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내주신 어른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할게요. 저의 적용은 어른들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게요. 입니다. 21절에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고 해요. 우리도 가끔 이런 의문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라고 그 분별의 기준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증험과 성취를 꼭 세상 성공으로만 생각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병이 낫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가는 것만 성취라고 여긴다면 망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건을 겪는 성도에게는 무슨 성취가 있느냐고 물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진짜 성취는 생명의 성취예요. 말씀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는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가, 이것이 바로 참된 증험입니다. 예레미야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했을 때 거짓 선지자라는 비난을 받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 말씀이 참되었음이 드러났지요. 참 선지자의 말은 당장엔 듣기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 말씀은 반드시 생명의 열매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예언은 결국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야말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증험이자 성취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하여 참 선지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생명을 얻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죄인인 저희를 위하여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내 생각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 주님의 음성이 두려워 피하고 싶은 완악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제 생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여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생명되는 말씀을 분별하여 듣길 원합니다. 당장 성취가 보이지 않아도 인내함으로 기다리길 원합니다. 참 선지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에 날마다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말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말씀을 전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이 생명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은혜동산교회가 설립 10주년 기념예배 및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은혜동산교회에서 9월 6일 주일 오전 11시에는 10주년 기념예배, 12시 30분에는 참석하신 분들을 위한 식사교재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어서 오후 2시에는 10주년 전도축제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남노회, 남선교회 부산연합회에서 주최하는 2016 연합부흥사경회가 열립니다.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 경험자의 가르침이란 주제로 열리며 봉덕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성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9월 6일 오후 3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한세로교회에서 열리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예은교회 사랑나눔바자회와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사랑나눔바자회 예은플리마켓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9월 13일 주일에는 라이프로드 싱어즈와 함께하는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9월 13일 주일 저녁 7시에 북구 가재길에 위치한 예은교회 본당에서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6-8885번, 지역번호 052-286-8885 예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시 동구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울산 미포교회에서 열리며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예배의 자리로 마련된 이번 집회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교회 청년부나 청소년부 등 단체로 참석하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지역번호 052-233-7424번, 지역번호 052-233-7424 울산 미포교회로 문의하시고 참석인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더블릿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블릿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

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 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브릿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WCA에서 진로캠프 유르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977-3520번, 지역번호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7-1901번, 지역번호 052-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의 중심교회, 이 선교 역사의 중심교회로 이제 서게 되는 이제 그 내용입니다. 11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이 제일 먼저 사용되었던 곳이 안디옥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묵상을 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다음은

그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은 신구약 전체에 관통하는 일관된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먼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이 아브라함이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구원의 복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던 거예요. 구원의 약속과 통로가 되는 축복을 같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모세에게 시내산 언약을 주십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을 보시면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는데 나는 너희를 그 중에서도 제사장 나라로 세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먼저 구원을 얻고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쓰임 받으라는 것입니다. 또 먼저 구원을 얻고 열방을 향한 증인으로 쓰임 받으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인 것이죠. 증인의 삶을 사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증인의 삶을 사는 자들을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 권능, 증인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각자가 증인의 삶을 사는데 이게 다 쓰임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증인은 흐름을 만드는 사람.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요나스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 이 말씀 나누었습니다. 흐름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흘러 넘치도록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축복, 내게 주신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나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그 믿음을, 그 긍휼을, 그 사랑을, 그 구원을, 그 복음의 능력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러니까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뭐냐? 뭐든지 흘려보내는 거예요. 받은 것은 흘려보내는 거예요. 은혜도 흘려보내고 사랑도 흘려보내고 주의 말씀도 흘려보내고. 그래서 계속 뭘 일으킵니까? 흐름을 일으키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을 보면서 이 교회의 정체성, 이걸 조금 더 우리가 한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정체성,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이 중심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됩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일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교회는 인간의 아이디어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람의 어떤 열정이나 비전에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토론을 하고 지혜를 짜내가지고 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누가 시작하셨느냐? 성령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

성전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안디옥 교회에는 다섯 명의 지도자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 안디옥 교회가 두 명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자, 이 선교사 파송을 누가 결정했습니까? 안디옥 교회 재직회가 결정했습니까? 공동의회가 결정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결정한 거 아닙니다. 성령

이렇게 해서 1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되는데, 출발하면서도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도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4절을 보시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 키프로스 섬으로 들어갔다 이랬습니다. 이게 1차 전도여행,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들이 기획한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갔더니 그게 선교의 시작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성령님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름받은 교회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교회의 면면은 유명세나 능력이 우선이 되면 안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쓰임 받았던 것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한테야 바나바는 유명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죠. 지금 우리한테는 그렇지만 복음의 초창기에, 초대교회 시절에는 사도들에 비해서 이런 사람들의 그 이 네임밸류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주목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이들이 쓰임받은 것은 이들의 이름값이 사람들에게 유명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쓰임받은 거예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었답니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대요.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교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현장에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다른 게 뭡니까? 안디옥 교회에는 열두 사도가 없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일곱 집사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하고 다른 것은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지도자인지 그 이름이 다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끌고 가는 교회가 아니고 무명의 설교자들, 무명의 교사들이 이 교회의 기둥이었어요.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알려진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교회는 지도자들이 현장에 있었어요.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고 현장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 중에 다섯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1번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어디 출신이냐? 구브로, 이 키프로스 섬 출신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본명은 바나바가 아닙니다. 요셉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위로의 아들, 권위자, 이런 의미로 바나바라고 불러서 이 별명이 본명처럼 불렸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초대교회가 이웃을 구제하는 일에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구제할 재정이 부족하니까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아주 신선한 충격을 불러일으켰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입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행동으로 뛰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2번이 누구냐?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입니다. 니게르라는 말은 니그로, 검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아프리칸, 흑인이었다는 거죠. 여러 주석가들이 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 누구냐? 이 사람을 누구하고 동일시하냐면 구레네 시몬,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쓰러졌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시몬, 이 시몬과 동일인으로 보는 주석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구레네가 어디냐면 지금의 아프리카 리비아 북부 지역입니다. 11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구브로 사람들하고 구레네 사람들이 안디옥에 왔다. 안디옥에서 이 사람들이 뭘 했느냐?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이게 뭐가 됩니까?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디 사람들이 주축이 됐냐면 구브로 사람들과 구레네 사람들이 주축이었던 거예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 중에 1번인 바나바가 어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구브로 사람인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니게르라는 시몬, 그 다음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 함께 구레네 출신으로 본다 이거예요. 근데 이들이 누구기에 교회 지도자가 됩니까? 시골 사람들이에요. 변방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름값을 가지고 사람을 세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이들이 안디옥에 와서 뭐 했다 그랬습니까? 율법의 벽을 뛰어넘어서 아무도 헬라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율법의 벽을 뛰어넘어서 복음에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하고 수고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증인으로 사는 사람들. 그런데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는 무명의 설교자들, 무명의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네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여러분, 마나엔의 집안은 헤롯 집안입니다. 왕가입니다, 왕가. 지금까지 나온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위는 높지만 박해자 집안입니다. 핍박자 집안입니다. 교회에 가장 큰 상처를 준 집안 출신입니다. 야고보를 죽인 집안 출신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 지도자 사울은 최고 학부를 마친 사람입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똑같이 박해자와 핍박자였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공모했던, 교회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교회가 지도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교회가 너그럽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조금 바꿔서 생각하면 이 마나엔과 사울이 어떻게 교회 지도자로 세워졌을까? 이 사람들이 회심한 뒤에 누구보다도 더 희생했던 거예요. 누구보다도 더 헌신했던 거예요. 복음을 위해 다 열심을 가지고 겸손하게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섯 명 모두는 이름값으로 누구 연줄로 교회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열매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매가. 그 사람의 출신 안 따졌습니다. 그 사람 피부색 안 따졌습니다. 가족관계 안 따졌습니다. 직업 안 따졌습니다. 학벌 안 따졌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어떤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느냐,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헌신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 그래서 어떤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걸 보고 사람을 세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섯 명의 지도자들 다 무명이었습니다. 근데 간증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헌신자들이니까요. 희생한 사람들이니까. 삶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이었고 열매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간증이 나옵니다. 헌신할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안디옥 교회가 세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힘들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현장을 모르는 사람에게 직분을 주는 거예요. 섬김과 헌신을 모르는 사람에게 감투를 주는 거예요. 개인적인 친분, 인맥 이런 걸로 자꾸 세우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직분의 권위가 떨어집니다. 직분은 명예가 돼버립니다. 이름이 없어도, 인맥이 없어도 현장에서 순종하며 열심히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지도자로 세워지면 하나님의 일은 그를 통하여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네임 밸류가 아니라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섬김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구원의 복음에 더 집중하게 되고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흐름을 일으키는 그런 권세 있는 교회로 쓰임받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가 모델이 되고 이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사람을 세우고 교회가 사명에 집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 두 번째 정체성은요, 안디옥 교회는 예배와 기도가 중심되는 교회였습니다. 자,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에 섬겼다, 주를 섬겨 그랬잖아요. 여기 섬기다의 헬라어 원 단어가 뭐냐면 레이트루게오라는 단어예요. 레이트루게오. 이 레이트루게오에서 어떤 영어 단어가 나왔냐면 리터지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왔어요. 리터지가 뭐냐면은 예전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NIV나 NLT 성경에 이 본문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worshiping이라고 번역했어요. 예배드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를 섬겨,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예배하면서 금식했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 인생의 중심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드릴 수 없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시고 세상 만물의 중심이시고 온 우주의 중심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가 이 시간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주목하는 겁니다. 그분을 높이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겁니다. 이게 예배자의 진정한 모습인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며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인지를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들이 금식했대요. 금식을 왜 하죠? 내 힘을 빼겠다는 거 아닙니까? 죄의 영향력 끊어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 힘, 내 재주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의지하겠다. 그 표현이 금식 기도인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길을 열어주실 때 그 길이 진짜 길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원래부터 목표가 없었어요. 뭐 해야 될지, 교회는 시작했지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 목표가 없었어요. 근데 이런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신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열방 구원에 동참하라, 이 메시지를 준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며 금식할 때 하나님은 명확한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쉽게 열고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성령님께서 명쾌하게 할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 의지, 내 생각 다 끊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예배할 때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길을 알고 나니까 고민이 생긴 거예요. 명쾌하긴 한데 부담인 거예요. 명쾌하긴 한데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의 핵심 지도자가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사도 바울은 순번을 매기기 어려운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바나바와 사울은 이 안디옥 교회의 1번, 2번 지도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성령께서 보내라는 거예요. 선교를 위하여 이들을 파송하라는 거예요. 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두 분이 우리 교회 중심인데 이분들이 떠나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너무너무 명확한 말씀을 성령께서 주셨는데 받고 보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거 받으려고 그렇게 금식하며 예배했는데 알고 보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다시 금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까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할 때까지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내 마음에 의심의 구름이 사라지고 확신이 들 때까지 성도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우리는요 항상 불안합니다. 항상 두렵습니다. 확신이 섰다고 생각하는데 자고 일어나면 또 흔들리고 또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 해야 됩니까? 수시로 우리는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시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2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길이 안 보이면요 길이 보일 때까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길이 보여도 그 길이 내한테 너무 부담이에요. 그 길이 나를 더 고민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확신이 올 때까지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염려와 두려움은 때가 되면 증발돼버립니다. 증발돼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만 남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두 종류가 있어요. 감정을 기반한 신앙이 있습니다. 뜨거운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 있어요. 감정은 믿을 수가 없어요. 들쑥날쑥이에요. 들쑥날쑥. 말씀이 중심이 되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가 폐회할 때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이 찬송 부르고 나가잖아요. 왜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내 복잡한 감정들 그 찬양에 다 태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 감정들을 다 증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도 이겨요. 걱정도 이겨요. 두려움도 사라지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거죠.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어떤 불신자가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이런 고백을 합디다. 성경을 세 번 읽었대요. 성경을 좀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 성경을 세 번 정도 읽으니까 성경이 나보다 커지는 경험을 했대요. 이 작은 책이 자기를 압도하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일곱 번 읽었대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더래요. 이거 인정하면서 예수 영접하고 회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이 권세 있는 말씀이 매일같이 나에게 꿀송이보다 달고 더 달도다 이 고백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 매일 읽을 때마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읽느냐? 억지로 읽는 겁니다. 억지로. 억지로. 여러분 의사 선생님 병원에 가서 몸이 약한 사람이 의사 선생님 내가 입맛이 없어요. 아무것도 땡기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굶으세요.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입맛이 없을 때 오히려 더 드셔야 됩니다. 꼬박꼬박 챙겨서 꼭 드셔야 됩니다. 밥이 보약이에요. 밥 놓치면 안 됩니다. 입맛이 없을 때 오히려 더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는 게 피곤하고 억지로 읽지만 계속 읽어야 됩니다.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듣고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듣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나를 압도하는 체험을 하는 겁니다. 말씀이 나보다 옳다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0: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예배가, 기도가 중심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중심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중심되는 교회였어요.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정말 무명의 사람들이었지만 순종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 헌신의 간증이 있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웠던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예배와 기도가 중심인 교회였어요. 자기들이 기획하지 않았어요. 방향을 모르면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게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부담이 되니까 이 사람들은 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말씀이 나보다 커질 때까지 예배하고 기도했어요. 결국 그 말씀만 남도록, 그래서 그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처럼 영적인 정체성을 똑바로 세우고 주님의 부르심에 담백하게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42-1171번, 052-242-1171번 울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익산 궁평교회 서형래 목사님입니다.
1: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만연한 분열과 갈등을 치료해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오직 정직과 공의로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불황으로 힘든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며 불안한 미래 앞에 서 있는 청년들에게 꿈과 기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긴장 속에 있는 남북관계에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주님의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신뢰를 잃은 교회들이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이 사회의 아픔을 보듬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공의와 진실이 강물처럼 흐르는 복된 나라로 다시 일어

2016년 9월 9일 수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나는 매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성령님이 없는 하루는 절대 행복할 수 없고 성령님이 없는 기도는 하늘에 다다를 수 없다. 나의 영적 생명력은 성령님께 달려있다. 성령 충만은 어떤 신비한 능력을 받는 것에 훨씬 이상이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온전히 지배하시는 것이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바라보게 하소서. 성령에 대한 위대한 설교자들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짧게 요약해서 몇 가지를 전해드렸는데요. 다시 성령을 만나다의 저자 김세용 목사님도 비슷한 통찰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성령님을 모르면 신앙은 의무가 된다. 대신 성령님을 알면 신앙은 동행이 된다. 막연한 신비주의와 차가운 지성주의를 넘어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뒤바꾸시는 우리 성령님. 그 성령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다. 세상을 향해 맹렬하게 복음을 들고 나가게 하는 그 힘은 성령 하나님이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9월 9일 이 수요일 아침에도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세상의 압박 속에서 내 영혼이 극심한 가뭄에 처해 있을 때 성령의 담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막연한 교리 속에 갇혀있는 성령님이 아니라 우리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으로 찾아오시는 친밀한 인격의 성령님을 오늘 이 아침 함께 만나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좀 달리 표현하면 성령님이 계신다. 성령님이 우리 삶의 핸들을 잡아주신다. 우리의 운전자가 되어주신다.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함과 열정으로 나아갈 우리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어저께 극동방송 중앙사에서 있었던 70주년 기념 미스바 특별 기도회 정말 은혜의 시간이었고요. 많은 분들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특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정말 막연한 교리 속에 갇혀있는 성령님이 아니라 우리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으로 아주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친밀한 우리 성령님을 경험하시면 좋겠어요. 성령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세상을 향해서 맹렬하게 복음을 들고 나가게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힘은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거겠죠.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이 하루를 넉넉하게 승리하십시오.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주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 보내드리고요. 오늘은 특별하게 또 우리 성령 충만해지는 찬양들 더 많이 고백하면서 박수치면서 목소리 내어서 힘있게 찬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아멘.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언제나 성령을 느낀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하는 우리 주님 주시는 말씀에 근거한 찬양들, 여러분 힘있게 찬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힘을 주시는 복된 이 수요일 아침, 하나님이요 우리 가슴 가운데 놀라운 꿈을 허락하십니다.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고요, 그 사람들을 사랑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근본을 바꿔주십니다. 바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겠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다면 이 하루가 행복할 수밖에 없겠죠. 은혜 받을 수밖에 없겠죠. 어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한 시간이, 또 어제 미스바 기도의 시간에 참 많은 분들이 응답받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1100여 명 정도가 극동방송 중앙사 전 건물을 가득 메워서 뜨겁게 기도하고, 또 목사님들께서 친히 안수도 해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들을 고백하며 또 기도받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우리 극동방송 70주년을 맞죠. 특별히 10월 17일 토요일에 7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를 진행합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또 이번 그 행사가 그냥 행사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특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공유하시고요. 어저께 화요일 짱짱 성경 암송 영상 링크 공유하실 분들은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찬양 같이 할까요?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특별히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오프닝 말씀 많은 분들을 공유하시는데요. 6956님도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는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극동방송을 들음에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나의 영적인 생명력이 성령님께 달려있다. 우리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더 우리가 친밀히 교제하면서 우리 주님을 또 기쁘시게 하고, 특별히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행동 모든 것 하나 성령님의 지배 아래 있도록 오늘 겸손하게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복된 아침 맞이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오프닝 말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공유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영혼이 혹시나 극심한 가뭄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담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은혜로운 찬송 같이 할까요? 성령의 담비가 내려집니다.

0: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안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 복되고 좋은 아침, 주님의 인도하심, 특별히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함으로 달려갑시다. 아, 저도 그렇고요. 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막연한 교리 속에 갇혀있는 성령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구체적인 현장 속으로 우리 삶만으로 초청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걸어가는 그 인격의 성령님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핸들을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열정을 갖고 달려가자고요. 송옥석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제가 2010년도에 암 말기였었어요. 아산병원에서 이제 두 달 남았으니까 집에 가서 정리시켜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을 아들 앞에서 그 아픈 모습, 죽어가는 모습 보이기 싫어서 제가 요양병원을 들어갔는데 그곳이 또 기독교 대단이었어요. 새벽, 점심, 저녁 예배 드리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정말 이 죽을 병이 들고 보니까 육신의 병이 질병이 문제가 아니고 제 영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없었던 게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 안 주시려면 저를 차라리 데려가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덤으로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지금은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서는 아, 어떻게 해서든 이 좋은 하나님을 좀 알려야 되고 널리 전파해야 되는데 하다가 아 이거구나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소외된 곳곳에 예수님이 전파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참여했습니다. 하세요. 망설이지 말고 하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망설일 수도 있겠지만 하면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뭔가 작은 것이라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저는 요번에 저희 가족 다섯 사람 이름으로 하다가 요번에 작은 손주랑 며느리 이름으로 더 추가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함으로요.
1: 생명을 잃어가는 중에도 놓지 않았던 전파 선교사. 영혼 구원의 가치를 아는 이들에게는 놓을 수 없는 생명줄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이 사역에 여러분도 동참해 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는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지금 바로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3

1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선교사로 헌신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하는 교회 김요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정탐꾼을, 스파이를 12명을 세우세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그 12명을 보내십니다. 근데 돌아와서,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면 그 내용의 그 어떤 보고라 그럴까요? 그 결과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엇갈린 보고를 하는, 정말 시험에 들기 쉬운 그러한 상황, 그런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정탐꾼으로, 스파이로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어떤 계획 속에 그분이 시작하시고자 하는, 의도하는 어떤 새로운 일, 어쩌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일이었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일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 삶 가운데 시작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조금 이따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익숙한 나의 환경을 벗어나기가 부담스럽고 싫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고 계획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어쩌면 지금 이대로가 좋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좋고 여기에 만족하는데 왜 가나안까지 가야 되냐, 이러한 생각이, 이러한 마음이

사로잡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의 말씀은 민수기 13장에 있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그 배경인물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갈렙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갈렙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갈렙의 이름도 그 이름의 의미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렙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공격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공격적인 자세, 어쩌면 적극적인 자세가 없이는 이러한 스파이가 되고 정탐꾼이 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갈렙을 포함한 12명의 스파이가 나라의 명예를 걸고 그리고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떠납니다. 민수기 13장의 내용을 그냥 대략 내용을 추려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저들을 보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들이 가나안 땅으로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스파이로 40일 동안 다녀오는 겁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모세의 지시를 따라서 그 땅을 샅샅이 뒤지고 옵니다. 여러 가지를 다 자세하게 조사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지, 어떤 음식이 있는지. 그리고는 돌아온 뒤에 마지막으로 저들이 하는 일이 뭐가 남았죠? 있는 그대로 저들이 본 바를 보고하는, 저들이 기록한 바를, 저들이 관찰한 바를 보고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 기간이 끝난 뒤에 12명이 무사히 돌아오죠. 임무를 완성하고 고향에 돌아와 남은 일은 상황을 보고하는 일이었습니다. 보고 느낀 것, 그리고 기록한 바를 보고하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일이,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죠. 두 가지 내용이 전혀 다른 두 가지 내용이 보고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기간 동안,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지만 전혀 다른 상황을 보고하고 있죠. 10명은 부정적인 것을 보고하고 있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10명은 두려움 때문에 결국엔 그 땅을 악평하게 되죠.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땅이었지만 10명의 스파이는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표면 위의 것만 보기가 너무도 쉽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은 땅의 젖과 꿀을 보았고 또 과실을 보았고 직접 그 열매도 가지고 왔어요. 하지만 전혀 익숙하지 않은 곳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고 위험을 느꼈습니다. 저들이 본 것은 거인들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어쩌면 거인들의 샌들이었습니다. 커 보였다. 우리보다 엄청 커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엔 마음속으로 그 일 때문에 그 땅을 포기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그 땅을 포기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라의 미래가 저들의 판단과 보고에 달려있음에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대한 미련을 버리라고 호소합니다.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고 보고하죠. 우리는 상대가 안 된다. 그 땅을 치고 올라가는 것은 자살 행위라고 경고합니다. 오히려 가만히 있는 쪽이 안전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말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감히 어쩌면 엉뚱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었죠. 갈렙은 동료들과 전혀 다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갈렙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가능성을 보았고 또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보았죠. 그리고 거기에 자신을 던지기로, 자신을 맡기기로 결단합니다. 이것이 갈렙의 보고였어요. 자신의 한계나 어떤 능력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갈렙이 본 가능성을,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이러한 일 가운데 우리를 개인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 부르실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또는 저는 무엇을 보겠습니까? 거인들의 샌들을, 엄청 큰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다. 그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정말 그 땅의 과실을, 열매를, 포도가지를 볼 수도 있겠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고하겠습니까? 그저 시대의 흐름 따라, 물결 따라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다수의 의견대로 보고할 수도 있는가 하면 전혀 다른 보고를 또 판단을 또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제안한 일, 갈렙과 여호수아가 한 보고도 나머지 10명이 들을 때는, 아니 어쩌면 나머지 백성이 들을 때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0: 있습니다. 문제는 그 10명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갈 뻔했죠.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위치한 함께하는 교회 김요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070-8255-2599번 함께하는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은혜동산교회가 설립 10주년 기념예배 및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은혜동산교회에서 9월 6일 주일 오전 11시에는 10주년 기념예배, 12시 30분에는 참석하신 분들을 위한 식사교재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어서 오후 2시에는 10주년 전도축제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남노회, 남선교회 부산연합회에서 주최하는 2016 연합부흥사경회가 열립니다.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 경험자의 가르침이란 주제로 열리며 봉덕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성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9월 6일 오후 3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한세로교회에서 열리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예은교회 사랑나눔 바자회와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사랑나눔 바자회 예은 플리마켓은 9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9월 13일 주일에는 라이프로드 싱어즈와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9월 13일 주일 저녁 7시에 북구 가재길에 위치한 예은교회 본당에서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6-8885번, 지역번호 052-286-8885, 예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시 동구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울산 미포교회에서 열리며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예배의 자리로 마련된 이번 집회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교회 청년부나 청소년부 등 단체로 참석하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지역번호 052-233-7424번, 지역번호 052-233-7424 울산 미포교회로 문의하시고 참석 인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더블릿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블릿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 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블릿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WCA에서 진로캠프 유르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977-3520번, 지역번호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7-1901번, 지역번호 052-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오늘도 괜찮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은 아침 김하은입니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삶의 태도에 따라 올라갈 수 있는 영역이 더 높아진다 이런 뜻인데요. 문득 이 문장을 보고 있자니 성경 속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들의 조상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여기서 속이는 활

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활이 어떻게 주인을 속일 수 있을까요? 스스로 그 활이 몸통을 돌려서 주인을 겨냥하지는 못할 겁니다. 활이 배신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느슨해지는 거죠. 느슨해져서 주인이 마치고자 했던 그 관역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혹은 그 주인이 겨냥했던 지점을 떠나 다른 곳을 향해 가는 것. 그게 활의 배신이겠죠? 무언가를 잘 해내고 출중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첫 번째는 태도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향해 힘차게 날아가는 충성된 활인지 아니면 느슨해져서 관역조차 닿지 못하고 땅에 떨어져 버릴 악하고 게으른 종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관역을 향해서 힘차게 날아오르는 시원한 냉수 같고 또 주인의 마음에 합한 자 같은 충성된 자로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괜찮은 아침입니다. 괜찮은 아침 힘차게 출발할게요.

0: 당신의 영혼을 깨우는 SOS 송 오브 송스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에 함께하는 분이시죠. 옥동중앙교회 최재호 목사님 함께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옥동중앙교회 최재호 목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한 주간 좀 잘 지내고 계셨어요, 목사님?
1: 네. 날씨가 아주 네. 좋아졌죠.
0: 그렇죠. 네, 근데 아주... 조금 오락가락하는 면도 있고요.
1: 네, 그렇긴 한데 워낙 여름이 더웠어서 그런지 네. 요즘 너무 시원해서 좋은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네. 아, 저도 사실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시원한 바람 부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네. 그래서 막 난데없이 핸드폰을 들고 막 사진을 찍으면서 출근을 하긴 했어요.
1: 네. 그랬군요. 네.
0: 그런 한 주. 네. 그 날씨 속에서 좀 어떠셨나요?
1: 네. 그래서 산책도 더 자주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예, 밖을 더 잘 나가게 되는 것 같아서 저도 뭐 기분 좋은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0: 아, 네. 다행입니다. 네. 사실 목사님 뵐 때마다 저는 뭔가 시원한 바람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1: 왜 이러시죠? 아,
0: 진심입니다. 잘못하면 아부성으로 들릴 수 있는데 진짜 진심입니다. 네, 아마 저희 청취자분들도 같은 마음 아니실까 싶고요. 네. 우리 항상 또 애청해 주시는 오들돌 6번님께서 오늘도 첫 번째 문자 보내주셨는데 네. 춘천에서 귀와 마음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는데 목사님 한번 쭉 문자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1: 네.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길 소망하는 믿음의 중간 점검하기 딱 좋은 수요일. 수요일에 대한 설명이 굉장합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네. SOS를 통해 들려오는 찬양으로 은혜를 기쁨을 가득 채우길 소망하는 괜찮은 아침 오늘도 춘천에서 귀와 마음을 기울입니다.
0: 그렇습니다. 네, 아, 이렇게 SOS를 함께 애청해 주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네. 우리 5178번님 오늘 새싹 달고 문자도 보내주셨는데 34살 청년 김정석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도 무너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듣고 있다고 네.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1: 아, 너무 감사하네요.
0: 네, 네. 그렇습니다. 이 시원한 냉수와 같은 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목사님 날이 또 선선해지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제 안에서만 머무를 순 없다. 네. 바깥으로 한번 또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걸 네. 밖에서도 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마침 목사님 교회에서 또 노방 전도를 열심히 하고 계시다면서요.
1: 네.
0: 네 어떤 사역인지 소개 한번 해주세요.
1: 아 특별히 이제 저희 교회 앞에 네. 새로 입주한 아파트가 있어서요. 그 일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0: 네. 네
1: 기도해 왔고. 또 이제 맞춤형 전도용품도 준비하고 네, 그래서 준비된 또 전도팀들이 네. 있어서 감사하게도 한번 나갈 때마다 거의 20분 정도씩 이렇게 오. 일주일에 3번 정도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얘기 듣기로는 우리 김하은 아나운서도 같이 동참할 마음
0: 아유, 네, 그럼요. 네,
1: 감동이 있다 뭐 그럼요. 이런 네, 얘기를 들어서 네.
0: 진짜 제가 아직 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힘들 만큼 좀 추상적이고 두루뭉술하게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노방전도 콘텐츠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욕심이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원래 이번 그 여름 초부터 하고 있었어요.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또 그런 사역을 마침 시작하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뭐 하반기 사역이 워낙에 좀 연달아 밀려 있어서 네. 네 그래서 제가 이 뭔가 아, 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아직까지는 또 못 먹고 있지만 그냥 그런 다짐과 마음만큼은 늘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혹시 네. 눈빛이 반짝하시는데?
1: 네. 네. 아, 진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극동방송과 같은 그런 네. 이제

0: 예, 그 복음 방송을 늘 아침마다 들었는데
1: 네.
0: 그 어떤 시즌에 항상 현장에서 방송을 하는
1: 네.
0: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1: 어,
0: 예,
1: 그래요?
0: 그래서 현장에 이렇게 오고 가는 사람들을 인터뷰도 하고 그들에게 뭔가 선물도 조그만 어떤 기념되는 선물도 전해주고 하는
1: 네.
0: 그런 일들을 주기적으로 했었거든요.
1: 네.
0: 예, 그것도 굉장히 신선하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 좋았던 것 같아요.
1: 어, 그래요.

0: 찬양과 말씀 함께 하니까 하루가 든든해지네요. 하루의 시작에 힘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멘이라고 하셨어요. 오늘도
1: 아멘.
0: 아마 말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하고 계실 텐데,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는 찬양이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찬송가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좀 나눴는데, 지금은 시즌2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CCM 곡이나 복음성가 곡들을 좀 선곡하고 있죠. 목사님, 오늘 어떤 찬양으로 함께 할까요?
1: 네, 오늘은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입니다.
0: 네. 이 찬양 아마 많은 분들 참 은혜 받는 찬양이시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또 말씀의 은혜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홀리원이 함께 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0: 네, 오늘의 주제 찬양입니다. 아,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들으셨고요. 이제 말씀의 시간 함께 할 텐데, 목사님 오늘 함께 할 본문과 제목 말씀해 주세요.
1: 에스겔 16장 6절을 통해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오늘 말씀 구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6장 6절 말씀. 내가 너의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너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1: 최근에 저에게 전도 대상자가 생겼습니다. 교회 근처에서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그곳으로 주로 커피를 마시러 가게 됩니다. 밥도 그 근처에서 먹으려고 합니다. 사랑이 가까이 가게 합니다.
0: 아멘.
1: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너의 곁으로 지나갈 때에.
0: 아멘.
1: 우리가 주님 곁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곁으로 오십니다.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말씀합니다. 갓 태어난 피투성이 아기의 발버둥을 보셨습니다. 피투성이 아기는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이 아기는 배꼽줄도 자르지 못했고 물로 씻겨지지도 못했고 소금으로 소독도 못했고 강보에 쌓이지도 못했습니다. 들에 버려졌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은 예루살렘의 피투성이 발짓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0: 주여.
1: 주님이 보실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죠.
0: 아멘.
1: 병자들을 긍휼의 눈으로 보셨습니다. 병이 났습니다.
0: 아멘.
1: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침상째 메어서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0: 아멘.
1: 중풍병이 낫고 침상을 들고 걸어서 갑니다. 주님 앞에 모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의 눈길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0: 아멘.
1: 애청자 여러분이 계시는 곳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물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아멘.
1: 지나가시고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0: 아멘.
1: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피투성이 아기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탯줄을 잘라주는 겁니다. 물로 씻겨주는 겁니다. 소금이 필요합니다. 덮어줄 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주님은 그 어느 것 하나 주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주시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0: 아멘.
1: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말씀이 모든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보다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0: 아멘.
1: 주의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극동방송에서 끊임없이 부르짖으며 호소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극동방송에는 말씀과 찬양만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극동방송을 순수 복음방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소금을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강보로 덮어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방송을 통하여 울려 퍼지는 찬양과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강보가 됩니다.
0: 아멘.
1: 탯줄을 잘라주는 손길이 되고

0: 물로 깨끗하게 씻겨지는 시간이 되고 소금의 시간, 강보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거의 매 주일마다 예배에 늦는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늦잠을 잔다고 그래요. 제 시간에 오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청년이 본당에 들어서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해 전에 어머니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여전히 피투성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청년이 이 방송을 듣습니다. 방송을 듣고 평소 별로 말이 없던 그 청년이 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도 혹시 방송을 듣고 있을 그 청년에게 주의 음성을 전합니다. 청년아,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1: 아멘.
0: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1: 아멘.
0: 오늘의 찬양 중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1: 아멘.
0: 땅을 위한 기도는 있지만 아직 예배가 없는 땅이 있다는 겁니다. 예배의 날을 고대합니다.
1: 아멘.
0: 우리의 땅에 예배가 살아나기를 고대합니다.
1: 아멘.
0: 이 땅의 피투성이인 모든 영혼들에게 예배할 마음이 살아나기를 고대합니다.
1: 아멘.
0: 이 땅의 피투성이인 모든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함으로 성전을 짓는 일들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1: 아멘.
0: 극동방송이 더욱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생명을 전하며 살리는 이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1: 아멘.
0: 전파 선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1: 아멘.
0: 피투성이가 살아나게 될 겁니다.
1: 아멘.

0: 세탁소 할때 우연찮게 틀었는데 극동방송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들은 지 지금이니까 한 18년? 딱 들어오면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하고 묻는 손님들이 주로 있어요. 가져온 물건에 대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러면 그 시간 내에 계속 이렇게 방송에 흘러나오니까 듣다가 보면 자기네들도 위로가 되는 분들도 많고 아 나도 가서 집에 가서 틀어야겠다는 분도 있었어요.
1: 제가 가게에서 많이 경험하는 게 먼저 내 가족부터 나 자신부터 사랑하지 아니하면 생판 모르는 그야말로 남을 전도한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주로 와서 하소연한 거 들어보면 남편이 너무 미워 죽겠어요. 자녀가 너무 미워 죽겠어요. 왜 낳았는지 몰라요. 이런 소리를 하는 부모님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랑장을 많이 이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참으며 견디며 바라보자, 아버지를. 얼마 동안은 너무 힘들었죠. 그러나 두 아이가 천국에 가 있다는 게 확신이 되니까 이제는 남은 여생 복음 전하면서 내가 천국 가야 아이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살자 그러면서 지금 가게에서 복음의 장소로 삼고 복음 전하며 살고 있어요.
2: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천국으로 보내고 천국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보내고도 또 하루를 살아내야 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겨우셨을까요? 그런데 성도님은 슬픔에만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를 찾는 손님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 땅에서

삶이 끝나는 날 꼭 다시 천국에서 만날 것이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세탁소에 극동방송을 틀어두고 계신다고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극동방송의 힘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도와 헌신이 모여 보이지 않는 한 사람에게 복음이 닿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극동방송의 전파를 함께 이어주세요. 지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가 누군가에게는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갈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영혼 구원 사역의 동역자, 전파 선교사. 지금 함께 해주세요.

0: 아멘. 오늘 에스겔서에도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라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방금 전에 들으신 그 간증은 피투성이가 된 채로 살아계신 어느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두 자녀를 먼저 천국으로 보내고 남편마저 일찍 여의시고 지금은 자신이 운영하는 작은 세탁소에서 극동방송을 틀어둔 채로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 아이들 보기가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면서 전도하면서 여생을 살고 계신 어느 집사님의 사연을 함께 하셨는데, 목사님, 저희 극동방송에는요, 이런 사연들이 참 많습니다.
1: 네.
0: 극동방송을 통해서 그 삶의 소망이랄까요? 네, 희망이랄까요? 그 끝자락을 잡고 남은 여생을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저희는 그 사역의 가치를 알고 또 이런 분들의 어떤 간증을 듣기 때문에 너무나 이 사역에 확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도 이제 극동방송과 함께 하신 지또 시간이 많이 지나셨을 텐데, 함께 오면서 극동방송은 좀 어떤 방송이라는 생각이 드시던가요?
1: 네, 극동방송은 정말 이제 이분 간증처럼 이분은 제가 볼때 피투성이로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단계를 넘어서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도하는 일까지도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전도의 방법 중에 굉장히 효과적이고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잘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이제 방송이죠. 방송입니다. 혹자는 이제 라디오 방송이 얼마나 이 시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가, 뭐 이런 얘기도 하실 수 있는데요.
0: 그쵸, 미디어가 워낙 넘쳐나는 시대여가지고.
1: 그럴수록 저는 아날로그 방식이 더 필요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더이 방송이 소중하고 또 귀중하게 여겨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여전히 그 순수 복음 방송이라는 것. 말씀과
0: 아멘.
1: 찬송만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방송이라는 것.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방송을 지켜주시고,
0: 아멘.
1: 유지되게 해주시고,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0: 아멘. 저희 극동방송에 이 동역자를 세우는 시간이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저희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아마 누군가에게는 조금은 불편한 이야기를 참 많이 그 시간을 통해서 하게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파 선교사로 섬겨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할 텐데, 사실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너무 어려운 말이다. 어떻게 요즘 경기도 어렵고 여러모로 살기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가 쏟아지는 시대에 내가 극동방송을 위해서 당신의 삶을 후원해달라라는 말을

0: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역을 이제 한해한 해도 해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간증을 통해서 또는 저희가 직접 어떤 분들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이 사역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고 주님께서 쓰시는 방송이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들어서 전파 선교사를 콜링하는데 지금은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생명을 살리는 이 사역에 조금 더 동참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진행되는 방송이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 전에도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3927번으로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고요. 전파 선교사로 이제 가입을 해주신다면 저희 극동방송의 동역자로서 새로운 또한 걸음을 시작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문자도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9월 15일 화요일. 저희 정말 일찍 시작합니다. 오전 6시부터 시작하고요. 저녁 8시까지 진행이 될 예정인데, 그때 또 목사님 함께 하시죠?
1: 저도 어떻게 감사하게 불러주셔서 함께 하게
0: 네.
1: 됐습니다.
0: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또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또 은혜로운 말씀들, 그리고 복음 전파의 그 사역에 깊이 함께 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와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돌돌6번님께서 마음에 담고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그 방송을 위해 기도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게또 기도입니다, 목사님. 네,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울컥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을 위해서 하는 일에는 방해가 너무 많아요.
1: 그래요. 맞습니다.
0: 방해가 너무 많아서,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네, 저희가 또한 하루하루 방송을 함께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막상, 마침 또 문자가 들어왔네요.
1: 그러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1: 아이고.
0: 우리 8530번님 전파라고 또 문자 보내주셨는데, 이 문자 한 통이 천군 만마를 얻는.
1: 아, 너무 큰 힘이 됩니다. 큰 위로가 되고,
0: 그런, 마음이 드네요.
1: 우리 하은 PD님의 눈물을 닦아주는 문자입니다. 정말.
0: 그러네요.
1: 우리
0: 그렇습니다.
1: 극동방송 직원분들이 다 정말 많이 애를 쓰고 계시고요. 제가 보면은 이게 1년에 한번 있을 만한 행사들을 거의 매달마다 지금 치러내고 있고, 행사 끝나면 또 그다음, 그다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경무, 휴가도 없고, 쉬는 시간도 없고, 너무 많이 애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애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0: 아멘.
1: 그래서 이 일에 정말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쁨이, 소망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0: 아멘. 우리 8530번님 전파라고도 문자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 문자가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시는 어떤 마중물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 그러네요, 진짜.
0: 네, 오늘 이렇게 섬겨주시는 손길을 통해서 그 하루의 방송이 정말 주님께 상달되는 그런 방송이 될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 그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방송을 좀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1: 그렇죠. 중요하죠, 그게.
0: 혼자 들으시면 안 되고요. 라디오 방송. 저희는 저작권 이런 거 없으니까.
1: 그렇습니다.
0: 전국에 퍼져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다음 주 화요일만큼은 라디오를 크게 계신 곳에서 또 틀어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감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데 마귀와 사단의 그 방해가 없도록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요. 그 기도에 방파제를 세워 주시면 아마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음의 그 전파를 정말 거센 파도와 같이 물밀듯이 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아멘.
0: 샵 3927번으로 전파라고 계속해서 신청받고 있으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제 또 마칠 시간이 다 되었어요. 오늘 저희 극동방송의 사역에도 동참도 해주시고, 또 우리 청취자분들의 마음을 또 깊이 울려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끝으로 저희 청취자분들을 향한, 이 축복의 말씀 전해주시면서 오늘 방송 맺도록 하겠습니다.
1: 저희 교회 교육관을 리모델링하고 이름을 조본문채플이라고 정했습니다. 질문이 들어옵니다. 목사님, 성경처럼 찾는 자가 적으면 어떡하죠? 조본문의 원래 의미는 한 방향의 문,